0: 익사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1부 지금 익사는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알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5월 알쓸생정은요. 축제도 즐기고 배움도 나누는 익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5월에 가장 큰 익산 축제 소식 가져왔죠?
1: 네. 5월 알쓸생정 그 첫 번째 소식은 네, 바로 익산 서동축제입니다.
0: 맞아요.
1: 서동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3일 아주 짧고 굵게 하네요.
0: 네네. 네,
1: 3일간의 축제입니다. 2026년 익산 서동축제가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3일 일요일까지 신흥근린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0: 이번에는
1: 네, 신흥근린공원은 이 중앙체육공원에서 다리 건너면 있는
0: 맞아요.
1: 공원입니다.
0: 보행교 네. 바로 건너면 있죠. 네.
1: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곳에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죠. 신흥동 일원에서 열린다. 네.
1: 예. 이 익산 서동축제가 백제 무왕으로 알려진 서동
0: 그쵸.
1: 그리고 신라의 선화공조의 그 설화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서동요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 서동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데요. 이 축제는 1969년 마한 민속재전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60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엄청난 역사를 네, 자랑하고
0: 역사와
1: 있습니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습니다.
1: 네. 그 이후에 익산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담아서 2004년부터 익산 서동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서동축제란 이름은 이제 한 그래도 20몇 년
0: 그러니까요.
1: 됐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단순히 공연을 보고 먹거리를 즐기는 그런 축제를 넘어서서 익산이 가진 이 백제 역사의 사랑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가면은 막 하트 조형물들도 엄청 예. 많고 그렇죠.
1: 그 테마를 사랑 테마를 잡은 곳들이 좀 있었어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1: 그 이제 익산 서동 축제하면은 이름부터 익산다운 느낌이 있는데
0: 네네.
1: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0: 익산에 살면은 맞아요.
1: 근데 익산에 안 살아도 이 선화공주 이야기는 그 백제 설화로 많이
0: 맞아요.
1: 이게 이제 일종의 국제 결혼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신라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제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원래는 서동공원 쪽에 있었죠. 네네.
1: 네, 익산시 그 왕국면
0: 맞아요.
1: 네, 그쪽에 서동공원에서 하던 축제장을 이제 시민들이 찾기 쉬운 이제 도심권 중앙체육공원은 되게 그 접근성이 좋거든요.
0: 그쵸,
1: 네,
0: 그쵸.
1: 거기로 이제 옮겨졌고 금방 말씀드린 그 신흥근린공원하고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물론 이제 익산 시민분들도 더
0: 편하게 올 수 있겠죠.
1: 편하게 오실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예. 올해 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0: 네네네. 대표 프로그램으로 5월 1일 오후 5시에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어양공원 그 중앙체육공원에서 출발 어양공원에서 출발해서 중앙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심 퍼레이드인데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퍼레이드입니다. 네. 그러네요. 서동과 선화공주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썸의 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레이트 썸. 네. 네, 사랑 이야기여가지고
1: 이름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썸 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1: 익산이 그레이트 익산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뭐라고 그러죠?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네,
1: 예,
0: 문구.
1: 뭐 캐치프레이즈.
0: 네, 맞아.
1: 뭐
0: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네. 맞아요. 생각이 안 났네.
1: 예.
0: 맞아요. 그레이트 익산이죠. 맞아요.
1: 네, 이제 그레이트 썸 프레이드.
0: 네네. 열리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낮에는 체험과 공연 다양하게 펼쳐지고요. 밤에는 또 레이저 쇼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기대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3일 일요일 저녁에는 폐막식과 함께 불꽃쇼 또 빠질 수 없죠. 이어진다고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은 백제 저잣거리 이벤트, 천년의 미션 로드, 소동예술 놀이터 이런 부분 코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참고로 저희 재미보다 라디오 부스는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0: 네, 네, 아쉬운 분들 계시겠죠?
1: 예,
0: 네.
1: 왜냐하면 아마도 장소가 바뀌면서 예, 저희가 갈 자리를 잃었나 봐요.
0: 네, 그랬나 네. 봅니다. 네, 네. 다양한 이벤트가 또 열려가지고 또.
1: 예. 저희가. 뭐 저작거리 이런 게 생기니까.
0: 맞아요.
1: 저희가 예, 조금 그 컨셉이 많이 바뀌고 해서.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백제 의상.
0: 뭐, 체험.
1: 네네네. 목걸이, 포토존.
0: 네, 맞아요.
1: 다 함께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그리고 미션 수행해서 당첨되는 이벤트도 또 펼쳐지고, 네. 만들기 체험 놀이 프로그램 네.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날도 가까워오고 해서.
0: 맞아요.
1: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0: 마침 또 맞은편 신흥 근린공원에 예. 유아숲 체험원이 또 2월부터 개장을 했잖아요.
1: 그랬죠.
0: 그래서 더 오시면은 서동축제 기간에 이 신흥 근린공원 쪽에랑 중앙체육공원 쪽에 오시면 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 혹시 이제 타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도대체 중앙체육공원이 어디냐?
0: 네네.
1: 예,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중앙체육공원.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 교통은 굉장히 편한 곳에 있으니까 예,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네,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근린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는 거 올해는 네네. 서동공원이 아니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방문 전에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주차나 이런 것도 편리하게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 방송이 본방도 나가고 재방도 나가잖아요.
0: 맞아요.
1: 본방 딱 시작하는 날이 5월 1일이에요.
0: 맞아요. 서동축제 첫날.
1: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 내가 못 가서 아쉽구나라고 생각하시면
0: 그러니까요. 됩니다. 내년에 네. 꼭 가봐야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소식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익산시 파크 골프장이 재개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네. 저희 재미보라 팀 또 파크 골프 매니아 선생님께서 한 분 계시잖아요. 네. 네네.
1: 성도 네. 파크 씨예요.
0: 아, 그러네요. 마침 성도 파크 씨네요. 네. 네, 좋아하시는데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네, 원래 지난 겨울까지도 휴장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파크 골프장 이번에 재개장한다는 소식인데요.
1: 네네.
0: 네, 동절기 잔디 보호랑 시설 정비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았던 건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봄이 오면서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 먼저 옥천지구 파크 골프장은 4월 21일부터 운영 시작했고요.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은 인근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안정성을 확인한 뒤에 4월 24일부터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운영을 시작을 했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파크 골프장이 점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너무 많아지는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어르신들 위주의 어떤 놀이 아니면 운동이었다면 연령층도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모두가 네. 같이 즐기는 약간 스포츠 그렇죠. 느낌으로. 예,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도 좀 같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1: 예, 예.
0: 네. 파크 골프 제가 진짜 너무 이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언제 예. 한번 구경 가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합니다.
1: 그래서 파크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예, 젊은층도
0: 그렇죠. 구경 갔다가
1: 가보고 구경 가보고 하면서 예.
0: 네네.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제 휴장 기간 동안 뭐 지면 정비하고 잔디 네. 뭐 매트도 설치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이런 시설 개선에 마쳤다고 하니까요. 네,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카카오톡 채널 익산시 파크 골프장 이 채널을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대요.
1: 아,
0: 그래서 채널을
1: 그렇군요.
0: 네, 추가하면은 임시 휴장 여부나 구장 운영 상황 같은 소식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1: 이런 게 바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재개장 했으니까요. 봄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또 활기찬 또 스포츠 생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카카오톡 채널 익산시 파크 골프장 한번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어떻게 이쯤에서 노래 한곡
0: 네, 좋습니다.
1: 듣고
0: 네.
1: 오도록 하시죠.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네, 1부 지금 익사하는 세 번째 소식은 1시민 1미술 참여팀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1: 아, 이게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나네요. 왜냐하면
0: 맞습니다.
1: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0: 네네.
1: 이게,
0: 이것도 이제 좀 예전부터 매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시민분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1: 1시민 1 악기도 있었고, 네.
0: 맞아요.
1: 여러 가지 이런 그 예체능, 문화 프로그램을 익산시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림 한번 배워보고 싶다. 뭐
0: 너무
1: 수채화,
0: 맞아요.
1: 뭐 만화, 민화, 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0: 네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이 이미 시작이 돼서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을
0: 네네.
1: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5개 팀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남으려나? 네.
0: 그래도 많이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점은 이제 총 25개 팀입니다. 개인 25명이
1: 예,
0: 아니라
1: 그래서 제가
0: 팀 단위
1: 남으려나
0: 신청.
1: 했던 거예요. 예.
0: 네네.
1: 25명이면 분명히 금방 찰 텐데,
0: 맞아요.
1: 팀으로 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뭐랄까요, 경쟁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선정이 되면 5월부터 8월까지 총 12번 12회의
0: 네네네.
1: 수업을 받는다고 하고, 그때 들어가는 이제 강사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니까 강사비, 재료비, 요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0: 네네.
1: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이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한국미술협회 익산

0: 이 1시민 1미술 선정팀을 찾아가서 이 예쁜 엽서 전시회에 참여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1: 홍보를 해야
0: 홍보도
1: 될까요?
0: 하고.
1: 네,
0: 예,
1: 좋습니다.
0: 참고로 예쁜 엽서 전시회는 저희가 익산시와 함께 가을에 하는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
1: 맞아요.
0: 이 공모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 선정을 해가지고 약간의, 예, 뭐, 고구마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금년에도 뭐, 하지 않을까.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익산시민 관계자께서는 좀 잘,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네. 네, 1시민 1미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우고 싶은 분들과 팀을 꾸려서 신청 기간 5월 6일 그 안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전화번호 그 말씀드려도 되나?
1: 어, 네네.
0: 063-831-7925입니다. 네,
1: 네네.
0: 063-831-7925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예.
1: 네네.
0: 그래서 잘 배우셔가지고 또 전시회까지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네. 네네.
0: 이제 벌써 우리가 세 개의 익산시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또
1: 네네.
0: 있나요?
1: 네, 많이, 아직
0: 아직 많이
1: 남았습니다. 네,
0: 있습니까?
1: 많이
0: 예.
1: 남았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집수리 학교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방송을 할 때는 모집 기간은 끝나 있는데, 오, 집수리 학교라는 게 있다는 게 제가 익산에서 소식 전할 때또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0: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 학교.
1: 네네네네. 네, 수리를 배우고 직접 수리를 해보고 이웃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0: 이 고층 아파트가 집인 분들은 어떡하나.
1: 그 위험한데? 네.
0: 네네.
1: 네, 집수리를 이제 기초 집수리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익산시가 후원하고 익산 지역 자활센터가 주관을 합니다. 네, 모집 인원은 40명, 모집 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은 완료가 됐는데요.
0: 아유, 아쉬워라.
1: 네네.
0: 네네.
1: 남중동에 있는 사각사각 교육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전동 공구와 수공구 사용법, 전기 설비와 조명 교체, 욕실과 주방 설비를 교체하는 법, 포인트 페인팅, 이제 약간 도색 색칠하는 그런 생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0: 제가
1: 합니다.
0: 아까 잠깐 농담을 하긴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뭐,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주방 및, 욕실, 설비 교체 이런 거는 뭐, 예, 전혀 위험하지 않게
1: 네네.
0: 할수 있을 것
1: 외벽이 아니라
0: 같은데,
1: 안에 들어가서 하는
0: 예,
1: 거. 아파트
0: 그러게요.
1: 안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0: 네.
1: 수리하는.
0: 그렇죠. 외벽 창문 청소 이런 거가 아니어가지고요.
1: 네네네네.
0: 그런데, 요런 내용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네네. 이게 사실 전등도 잘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0: 또
1: 있고.
0: 생각보다 남성분들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한번 그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뭐 다이소에 다 팔아. 그래서 가서 뭐 갖고 와서 페인트 칠하면 돼.
0: 네.
1: 하지만 막상 또 해보면 내가 하면 얼룩덜룩하고
0: 그렇죠.
1: 막 어렵잖아요.
0: 장비는 다 팔지만 실제
1: 네.
0: 또 이게 노하우나 테크닉이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1: 맞아요. 네.
0: 배우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쵸. 그리고 또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0: 그렇죠.
1: 할줄 모르면 전문 기술자를 부르면 그때부터는 막, 돈이 많이 드니까, 네네.
0: 맞아요.
1: 생활에 도움이 꽤 유용한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교육을 마친 뒤에 참여자들로 봉사단을 꾸려가지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1: 네네. 그래서 교육 그 모집 공고에 보니까요. 선착순으로 뽑는데 집수리 활동에 참여를 이제 열심히 해주실 분들을 우대해서 뽑는다고 그 공고에 쓰여 있더라고요.
0: 그더 좋은 것 같아요. 기술도
1: 그쵸.
0: 배우고 또 자신이 배운 기술을 또 남들과 함께 나누면서 봉사 활동도 하고,
1: 그니까요.
0: 아, 예, 이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예,
1: 그니까요.
0: 보람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혹시 내년에 또 있다면 한번 참여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0: 꼭
1: 네네.
0: 한번 하셔가지고, 네. 집수리 좀 잘 배우셔서.
1: 네네네네. 전등도 팍팍 잘 갈고.
0: 우리 집은 내 손으로.

0: 좋죠, 좋죠. 네. 네, 익산시 또는 익산시 자활센터 홈페이지를 가끔가다 확인하시면 또 다음 또 교육생을 모집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익산 지역 자활센터 063-841-1040. 예, 전화번호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악 한번 또 듣고 오시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익사는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0: 네, 어떤 소식인가요?
1: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안 됩니다. 이거는
0: 네.
1: 물론 익산 씨만 해당되는 건
0: 네,
1: 아니고,
0: 그렇죠.
1: 예,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0: 맞아요.
1: 내용이긴 하지만, 이 생활 지원금 익산시에서도 당연히 예,
0: 네,
1: 고유가
0: 하고
1: 피해
0: 있죠.
1: 지원금을
0: 있죠.
1: 지급을 하는데,
0: 네네.
1: 지원 대상은 이제 소득 하위 70% 시민. 그러니까
0: 네네.
1: 소득 상위 30%는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0: 네네네네.
1: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못 받고 싶습니다.
1: 아, 그런 분도
0: 네,
1: 있더라고요.
0: 못 받고 싶습니다.
1: 예.
0: 희망사항입니다. 네네.
1: 나는 언제나 이걸 안 받아보나, 뭐 이런, 아, 그러게요.
0: 네.
1: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네.
1: 예,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익산은 그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6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점점 카드사 같은 데서 이제 홍보, 본인 카드사를 이용해
1: 그렇죠.
0: 달라는, 예, 카톡이나 뭐 문자들이 솔솔 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1: 지금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까지는 뭐 주민번호 뒷자리, 생년월일 뒷자리로
0: 맞아요.
1: 하지만 그 후에 이제 2차 신청에서는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예.
0: 네네.
1: 그래서 1차 신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0: 네, 신청 지급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1: 네.
0: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우선으로 신청을 하고요.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고, 네, 소득 하위 70% 시민들과 1차에서 미신청했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1: 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0: 네,
1: 되겠네요. 저희,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요.
1: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0: 네네. 근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1: 네네.
0: 1차, 2차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청 기간이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 거니까요. 1차에 이미 지원금 받으신
1: 아.
0: 분들, 2차 신청 또 있구나 하고 중복 신청 하시는 거 아니니까, 네, 혼선을 빚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 두번할 수도 있을 뻔했어요.
0: 그렇지만 두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하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제 민생지원금 나왔을 때 다들 네, 아마
1: 그렇죠.
0: 익숙해지셨겠죠?
1: 그러나
0: 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5월 1일은 지원이 없다는 거.
0: 맞아요. 그때는 신청이 네,
1: 예,
0: 안 가능.
1: 왜냐하면 저희가 5월 1일이 이제 공휴일로 되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예,
0: 노동절이 돼가지고.
1: 4월 30일에, 예, 다 끝자리 4, 9, 그리고 5, 0, 다 목요일에 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외 사항이 아니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네, 지급 방식은 다이로움 선불 카드나 이제 신용 체크 카드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편리하게 하고 계시는 신용 카드, 체크 카드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로움은 이제 앱으로도 항상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앱 어플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받으시면 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용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사용 기한이
0: 네, 맞아요. 사용 기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1: 8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0: 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1: 이게 수령 즉시 아마 쓸것 같은데.
0: 이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8월
1: 그러니까, 예.
0: 31일까지 금방 없어질 거고요. 네. 네. 사용처는 다이로움 가맹점 또는 가맹점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중심인데 유흥 사행 업종 일부 대형 매장 뭐 마트 같은 데겠죠. 대형 마트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고 많은 가게들도 이제 입구에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1: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런 시즌에는 항상 그 스팸 같이, 이제 스팸도 아니고 뭐죠? 그 보이스 피싱도 아닌
0: 맞아요.
1: 스미싱 이런 아무튼
0: 네네.
1: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0: 이상한 링크로
1: 링크에
0: 열리는.
1: 그래서 링크를 여실 때는 꼭 한번 주의
0: 맞아요.
1: 깊게 살펴보시고,
0: 네네. 꼭
1: 네.
0: 공식 익산시나 공식 카드사나 이런 데서 오는, 공식 은행사에서 오는 연락이 아니면은 좀 링크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이 전담 콜센터가 있네요. 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1616.
0: 네.
1: 예, 혹은 또 익산시 콜센터 1577-0072로 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그래서 지원금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꼭 사용 기간도
1: 예,
0: 지키셔가지고,
1: 8월 31일까지
0: 네,
1: 꼭
0: 사용.
1: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냐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쓰실 것 같아요.
0: 네네.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받으면 바로바로 소진이 돼가지고요.
1: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0: 맞아요.
1: 그런.
0: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1: 다음,
0: 있는데요.
1: 예.
0: 네네.
1: 견관 보전 직불제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0: 맞아요.
1: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2027년도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5월 15일까지 받는데요. 경관 보전 직불제가 뭐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유채, 코스모스, 국화류 같은 이런 경관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꽃들 재배해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를 지역 축제나 농촌 관광, 도농 교류와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네.
1: 네. 또 저기 이 방식들도 조금 특이한
0: 네네네네.
1: 게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개인이 혼자 면적에 심고서 그 경관 작물들을 심어 놓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마을 경관 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1: 위원회를
0: 합니다.
1: 구성해야 되네요.
0: 네네네네. 대상 작물도 있거든요.
1: 네네.
0: 네. 유채, 코스모스, 국화류 같은 경관 작물,
1: 네.
0: 밀, 보리, 연꽃 같은 준 경관 작물, 그리고 사료 작물로 활용 가능한 중경관 초지 작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1: 이거 아까 파크 골프장 하시는 분 등등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파크 골프를 좋아하시는 우리 파크
0: 네, 파크
1: 선생님하고,
0: 선생님. 네네.
1: 뭐, 우리 또,
0: 농부님, 선글라스
1: 예,
0: 낀
1: 선글라스 농부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 위원회를 한번 조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0: 네네. 맞습니다. 네. 면적 기준도 있는데요. 경관 작물은
1: 네네.
0: 2헥타르 이상,
1: 예.
0: 중경관 작물은 10헥타르 이상, 네.
1: 네네.
0: 집단화된 농지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고
1: 아, 아무
0: 합니다.
1: 데서나 또 아무 면적이나 하는 건
0: 네네네.
1: 아니군요.
0: 이게 경관 보전 직불제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경관 작물은 170만 원, 준 경관 작물 100만 원, 네, 준 경관 초지 작물 45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네.
1: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헥타르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0: 맞아요. 저도
1: 제가.
0: 그래. 평밖에
1: 죄송합니다.
0: 모르고
1: 네.
0: 헥타르라고
1: 저희가
0: 하니까
1: 한번,
0: 또, 다음에는 헥타르하고 평으로 한번 환산해가지고, 제곱미터로 환산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볼게요.
1: 예, 한번
0: 네네.
1: 저기 우리 대리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셋
0: 네네네.
1: 대리님한테. 예.
0: 네네. 그리고 이제 농촌에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그 제도인데,
1: 네네.
0: 참가 서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네.
1: 이게 이제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제 축제나 농촌 관광과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0: 이게
1: 아예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것
0: 네, 그렇게
1: 같아요. 네.
0: 되겠죠. 이제 아마도 이제 농촌에 조금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풀밭도 예쁘게 펼쳐져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
1: 예.
0: 같아요. 네네.
1: 그나마 요이 사업 신청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5월
0: 맞아요.
1: 15일까지입니다.
0: 네네, 5월
1: 근데
0: 15일까지.
1: 날짜는 여유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0: 미리,
1: 서두르셔야 될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미리 서두르셔가지고, 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1부 5월에 알쓸생정, 알면 쓸모 많은 생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 아, 그러게. 네. 정말 이번 달은 정보가 좀
0: 네네네.
1: 네,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네. 오늘 참여는 어려우셨지만 은희쌤께서도 이런 소식이 있다고 전해주셔가지고 또 쓸모 많은 생활정보 가지고 왔고요.
1: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0: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두루두루 여러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중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1헥타르가 약 3,000평 정도 된대요.
0: 그러면
1: 2헥타르면 6,000평.
0: 6,000평. 예.
1: 위원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0: 네, 혼자는 감당이 예. 어려운 그거네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천주공동체 라디오 FM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더듬었네요, 살짝. 네.
1: 네.
0: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다 방송 시작하려고 해요. 5월 하면 가장 떠오르는 날은 어린이날이거든요.
1: 사실 어버이날도 있긴 한데
0: 맞아요.
1: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0: 맞아요.
1: 어버이날은 아쉽게도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0: 그리고 어린이날이 더 빨라요.
1: 그렇죠. 예.
0: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날인데 문득 어른이 된 우리한테도 하루쯤은 어른이날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1: 예.
0: 네.
1: 어떠세요? 어른이날이 생기면은 나는 어른 아니야? 이러시고.
0: 맞아요. 요즘에 들은 이야기가 본인 나이에서 요즘에는 뭐 8살인가 7살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1: 왜 그렇습니까?
0: 아마
1: 정신 연령? 신체 연령도?
0: 껍데기는 신체 연령은 늙었는데 이제 아마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뭔가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에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1: 근데
0: 네네.
1: 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어쨌든 계속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이 마음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예.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고. 예. 몸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 진짜 무릎도 아파지고, 예를 들어서, 뭐,
0: 맞아,
1: 눈도 안
0: 맞아,
1: 보이고, 이런데,
0: 맞아.
1: 그래도 마음은 그런 어떤 그, 노화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예.
0: 마음은 또막 그러네요. 저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걸 좋아할 줄 몰랐어요.
1: 그래서 이거를 지금
0: 네, 갖고
1: 갖고
0: 왔어요.
1: 왔습니까?
0: 왜냐면 제가
1: 이게
0: 최근에
1: 예.
0: 어른이날을 보내고 왔거든요.
1: 근데 이게 뭐예요?
0: 이거는 가차라고 해가지고요. 일본
1: 가챠는
0: 여행, 맞아요. 뽑기예요.
1: 뽑기인데 예. 그
0: 이게 사실
1: 뽑기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그 동전
0: 확률형,
1: 놓고 이렇게
0: 맞아요.
1: 돌리는 거.
0: 돌려가지고 이제 캡슐 뽑기인데, 이게 사실 다그 뽑기 캡슐 안에 들어있던 아이들이에요.
1: 제가 잠깐 검사하겠습니다.
0: 제가 그날 싹 다, 어른이날을 보내면서 뽑아왔어요.
1: 이게 저기 보이는 라디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1: 이게 네잎클로버가
0: 키캡.
1: 있는데
0: 키보드, 네, 맞아요. 키보드, 네.
1: 이게 키캡이라고요?
0: 네, 키보드가
1: 네.
0: 안에 들어있어요.
1: 근데
0: 네.
1: 이제
0: 이렇게
1: 이거
0: 누르고 노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냥
0: 맞아요.
1: 이렇게 따뜻하게 예, 마이크로 소리가 들리시죠?
0: 네.
1: 따까따까. 네, 이러고 그냥 논다고 합니다.
0: 네. 제가 그때 뽑기를 하루 종일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네, 그거 누르면 그건 인터폰입니다. 네.
1: 들으셨죠? 네, 여러분.
0: 근데 웃긴 게그 어린이들은 없었고요.
1: 다
0: 다
1: 어른들이에요?
0: 어른이들이 저처럼 열심히 막 눈이 돌아가서 뽑더라고요.
1: 제가 사는, 왜, 얘도 뭐가
0: 네네,
1: 나오네요.
0: 얘도 막 뿅! 합니다. 네네.
1: 제가 사는 지역에 커피숍이 문을 닫고, 이 가챠샵이 생겼어요.
0: 그렇구나. 요즘에는 진짜 많더라고요.
1: 이게 가짜샵인지 가챠샵인지
0: 가챠샵? 네네, 뽑기입니다,
1: 네,
0: 여러분.
1: 뽑기. 다시 한번
0: 네네.
1: 눌러볼게요. 안 나네요, 이제.
0: 고장 났나?
1: 제가 고장내 먹었습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걔가 그럴 만한 게 계속 얘가
1: 눌리고
0: 너무
1: 눌리고
0: 네.
1: 네. 되네요
0: 됐어요. 근데
1: 또.
0: 얘가 또 길게 누르면
1: 그건 슈퍼 마리오 아닌가요?
0: 네, 얘가 슈퍼마리오의 버섯입니다,
1: 아,
0: 선생님.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다들 누르면 소리가 나는 제품이
0: 맞아요. 제가
1: 많네요.
0: 그거에 꽂혀가지고 친구가 왜 그런 것만 자꾸 뽑냐고.
1: 이거는
0: 네.
1: 새우초밥입니다.
0: 근데
1: 새우초밥.
0: 그것도 이제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가
1: 딸깍딸깍
0: 납니다.
1: 소리
0: 그것도
1: 나고.
0: 키보드가 들어가
1: 예,
0: 있습니다.
1: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마우스
0: 네,
1: 같이
0: 맞습니다.
1: 따가따가따가. 네.
0: 네. 아무튼 제가 최근에
1: 예.
0: 어른이날을 보내고 와가지고 저도 제가 이렇게 그건 인형입니다.
1: 아, 그건
0: 그렇게 돈을 잔뜩 쓰고 올줄 몰랐는데, 돈을 잔뜩 쓰고, 걔가 은근히 그 누르시면, 그 CD
1: 네.
0: 쪽을 누르시면, 살짝
1: 소리가 나.
0: 네, 테이프도 뽑히고, CD도,
1: 아,
0: 네,
1: 예.
0: 이 옛날 그 카세트
1: 아하.
0: 그겁니다. 네. 이걸 보여드렸더니 추억에 젖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니까요.
0: 어머니께서.
1: 이게 왜 어린이가 없고 어른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0: 왜요?
1: 돈이 들잖아.
0: 아, 맞아요.
1: 이만큼 뽑으려면
0: 맞아요. 손이 엄청
1: 이게 이
0: 들어요.
1: 어린이들이 자기 용돈으로는 이 커버가 안 되는
0: 그쵸.
1: 그런
0: 네네.
1: 지경에.
0: 맞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 영상 같은 댓글 보면은, 나 이제 마이쮸 10개 사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게 달려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 먹을 거야. 막 이런 거.
1: 아,
0: 그래서.
1: 그건 어린이 대상인가요?
0: 네네. 그래서,
1: 아,
0: 아니,
1: 예.
0: 아니, 아니. 어른이가 됐으니까
1: 어린이가 돼서,
0: 이제.
1: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가 돼서
0: 네네.
1: 이제는 사 먹을 수
0: 네네.
1: 있다.
0: 젤리든 뭐든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 막 엄마가 못 먹겠지. 막 이런 식으로 댓글
1: 예.
0: 달려 있는데, 제가 어른이를 그래서 최근에 어른이날을 톡톡히 보내고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딱 하루 어른이날 주어진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1: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0: 네네.
1: 저는 이제 익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익산에는 그 W 대학이 있어요.
0: 어, 그렇죠.
1: 네. 근데 거기 그 운동장에서 항상 그 어린이날에 그 민속 대잔치라고
0: 맞아요,
1: 해서
0: 맞아요. 올해도
1: 제기도
0: 하더라고요.
1: 차고, 뭐, 투호도 던지고, 막 이런 정말 민속놀이 하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위한 일종의
0: 체육대회,
1: 놀이잔치가
0: 맞아요.
1: 있는데, 그게 생긴 게 제가 이미 어린이가 지난 후에
0: 어,
1: 생겼어요. 예.
0: 그렇구나.
1: 그래서 그거를 가긴 해도 뭐랄까 즐겁게 참여는 못했죠. 왜냐하면
0: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1: 지켜보는
0: 거죠.
1: 입장이었는데
0: 네네.
1: 이 어린이날에는 이제 한번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오,
1: 예.
0: 그, 이 의견을 한번
1: 네.
0: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른을 위한 어른이날 민속대전도 한번 만드셔야겠는데요? 재밌겠는데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같지 않다고는 해요. 일단 애들이 줄었고
0: 어,
1: 인구가 이제
0: 맞아.
1: 많이
0: 맞아.
1: 줄었잖아요. 예, 애들도 줄었을 뿐더러 다른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갈
0: 재밌는 게.
1: 때들이.
0: 맞아,
1: 예.
0: 맞아.
1: 그러나 어쨌든 온 애들은 온 어린이들은 좋아한대요. 왜냐면 평소에 그런 민속놀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지를
0: 맞아,
1: 못했고
0: 맞아.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면 좋아는 하는데 어쨌건 그이 풍성한 느낌이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 예, 그런
0: 근데
1: 평입니다.
0: 진짜 그거는 어른이들도 뭐 투어나 이런 거 이제는 경험해본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청년분들도
1: 예.
0: 그렇고. 오, 그래서 제가 어른이날이 생긴다면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냐고 문의드렸을 때 저는 이 답변을 주실진 몰랐는데, 어른이들을 위한 민속체전 같은 거, 민속놀이
1: 괜찮죠.
0: 대회 같은
1: 예.
0: 거 재밌을 것 같아요.
1: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0: 네네네네. 그날 하루 막
1: 예.
0: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1: 그리고
0: 놀고.
1: 이제 의료진은 항시 대기해야 돼.
0: 숨 차면 힘드니까.
1: 예.
0: 네네.
1: 그리고 실비보험 확인하고 참여하게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이제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0: 어,
1: 예.
0: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저는 이렇게 뽑기 하면서 어린이처럼 하루를 보내는 걸 이야기했는데,
1: 네네.
0: 선생님께서는, 네, 민속체전, 재밌는 민속놀이 해주는 하루가 재밌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약간 번외로
1: 네.
0: 어린이날에 받았던 선물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1: 아, 제가 어린이날은 아니었고, 어린이였을 때 받은 선물이 있는데,
0: 네네네네.
1: 이 망원경.
0: 오,
1: 예,
0: 망원경.
1: 망원경을, 어느 분께 약간은 좀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께서 선물로 주신 적이
0: 와, 어렸을 때 그거 받으면 얼마나
1: 있어요. 아,
0: 좋을까?
1: 아직도 갖고는 있습니다. 잘 보진 않지만 예,
0: 진짜요?
1: 아직 갖고 있어요.
0: 그거
1: 올해
0: 진품명품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1: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는데, 예, 아직도 갖고 있고, 뭐 이제 망원경이니까 뭐 고장 날건 별로 없어요. 잘 보여요. 그
0: 여전히
1: 예, 여전히 잘
0: 신기하다.
1: 보이는데, 그리고 그게 N사의 그 일본 제품 N사 거여서 나름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0: 와.
1: 그게 기억이 좀 나고,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네네.
1: 예, 어쨌건 그거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0: 우와,
1: 예.
0: 그렇구나. 저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분장을 하고 산타 할아버지인 걸 제가 간파를 했죠. 6살 때.
1: 아, 저는 그렇게 일찍 간파는 못했고,
0: 근데 엄마가 계속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야, 달아나 다시 봐봐, 산타 할아버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상한데 하고 그때 받았던 선물도 저는 어린이집에서 준지 알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준비해 준걸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달을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1: 너무 너무 세상을 일찍
0: 네, 아니 나중에 그건
1: 알았네요.
0: 알게 된 건데 그때 부모님이 사주셨던 원목으로 만들어진 약간 시계 장난감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게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1: 아, 시계 장난감.
0: 네네네. 네, 또 이렇게 또 번외로 또 어렸을 때
1: 네네.
0: 받았던 또 동심의 기억에 남는 선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나만의 하루 어른이날 한번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좋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들으시면서 상상도 해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분들하고. 왜냐면 주로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어린이들은 잘 듣기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네.
0: 학교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물론 이제 5월 1일은 쉬긴 하지만,
0: 네.
1: 이제 어른이들께서, 아, 나도 옛날에 뭐 받았었는데, 뭐,
0: 오, 맞아요.
1: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면, 아,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이런 재밌는 거 없었어,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면서 추억에 좀 잠기면 좋겠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마한 백화점이 한 두어 개 있었거든요. 예.
0: 백화점이요?
1: 지금은 거기가 요양병원이 됐어요. 아,
0: 아,
1: 요양원이라고 해야죠.
0: 어딘지 알것
1: 요양원.
0: 같아요.
1: 네네.
0: 중앙동에.
1: 맞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삼남백화점, 그다음 뉴타운백화점, 지금은 SS 요양원으로 이렇게.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예.
0: 그러니까요.
1: 또 동이리 쪽에 있는 그 웨딩홀은 거기는 장례식장이 됐습니다.
0: 오, 진짜요? 변천사가 진짜.
1: 변천사가, 예.
0: 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들은 또, 어린이였던 시절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 정도는, 예, 즐거운 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0: 네.
1: 생각도 드는데,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예,
0: 네네.
1: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른이의 동심으로도 돌아가고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예, 또 이렇게 옛날 얘기 잠깐 하고 뭐 어른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주어진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0: 네. 아, 재밌었어요, 아주. 예. 네, 오늘 재미보라의 재미스타에서는요. 5월 알쓸 생정으로 익산 서동축제, 파크골프장, 재계장, 일시민, 일미술, 집수리학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관보전직불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2부에선 수다방송으로 나에게 하루 어른이 날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어린 시절 즐거웠던 기억과 어른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함께한 재미보라 팀 가푼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스타였습니다.
1: 네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변화는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곳곳에서도 후보와 정책,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주 지역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잘 담아내지 못했던 골목의 이야기, 생활 속 불편,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직접 모으고 이야기하는 주민 참여형 선거 방송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누군가를 뽑는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공론장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관심 대신 관심을, 냉소 대신 질문을, 그리고 포기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935 라디오 전종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악뮤 사람들.

0: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01은 두 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도 첫 곡으로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 오프닝의 내용이 또이 곡하고 또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더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세상을 움직인 건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요, 마을 신문 그리고 시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를 주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주민의 또 시선으로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서는요, 전주시의 6개 시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 연설 방송과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선거구는요, 완산동과 중화상 1, 2동이 포함된 나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 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 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 선거구, 우하 1, 2동과 호성동의 차 선거구, 그리고 송천 1동의 가 선거구, 이렇게 6개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후보들을 연설, 후보자 연설과 그리고 토론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의제 이런 것들도 담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방송과 토론회는 5월 2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필요한 의제를 이야기하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중심 선거 방송인 셈입니다. 우리 네, 선거 방송은요, 이런 후보자 연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그 제작자분들이 우리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하나 들어볼까요?
1: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2: 아니, 몰라.
1: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2: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1: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2: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3: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0: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선거 캠페인입니다.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뀐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들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우리 동네 선거 방송 검색 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후원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가치가치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요.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짧은 댓글 하나, 그리고 공유. 이게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시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뛰어 듣고 왔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시민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의 소식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마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에서 만나는 935 라디오 초대석에서 만나본 분들 이야기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요.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공동체 라디오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를 위해서요, 전주시 모바일 건강 걷기 5월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5월 11일까지입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요. 참여자는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 하루의 최대 인정 걸음수는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3단 도시락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챌린지 참여 또는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기 또는 예약하기를 눌러야 걸음수가 정상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7, 063-281-8577 전주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고요. 놀이치유와 그림책 치유, 미술치유, 웃음테라피, 치유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 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1인 1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 063-281-8576번 전주시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또 전주시, 전주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23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서요.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네요.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비보이 또 도시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탄소 중립 완산마을은 오는 5월 15일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집에 방치된 고장난 선풍기를 시민들이 직접 가져와 상태를 점검하고 작동 원리를 배우며 간단한 자기 수리까지 체험해보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회차,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 1길 19에 위치한 탄소중립 완산마을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고 싶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선풍기가 없어도 체험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문의는 탄소중립 완산마을 063-231-6600 탄소중립 완산마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손상이나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일부 제품은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는 경험, 이번 여름에

작은 탄소 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행사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가 오늘부터는 5월 8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 월드컵 광장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한바탕 전주 정원 마당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정원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대한민국 명칭을 사용하며 국가급 규모의 정원 산업 박람회 확대 운영돼 행사 규모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작가와 기업,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35개의 다양한 정원이 선보이고요. 전주시 초록 정원사들이 참여한 시민 참여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정원 해설, 음악회 등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녹지정원과 063-281-2672번 063-281-2672번 전주시 녹지정원과 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까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황인욱 잘하고 있어.

네, 황인욱 잘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주변에 뭐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뭐 조금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의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완산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자작자작 책 공작소 8기 입주작가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완산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시인과 소설가, 동화 작가, 에세이 작가 등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서 글쓰기와 창작,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글쓰기와 시 창작, 동화 창작 워크숍과 독서 모임, 전주 지역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산도서관 063-230-1873번 또는 1817번으로 하면 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직접 쓰고 이야기하는 경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특별한 소식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서요.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뒤에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이번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관련 문의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지켜주는 그런 서명 운동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전주온 935라디오 전주온 초대석 시간에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김정희 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여러분들의 전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소식들 많이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이제 뭐 봄이 거의 끝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봄날 듣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왔습니다.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한 얘기였는데요.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것도 동네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요. 누군가는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실천 하나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내일까지 5월 9일까지 시민참여형 크라우드펀딩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하셔서 응원 댓글 남기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댓글 하나, 그리고 작은 공유가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이게 모아져서 우리 도시, 우리의 지역, 우리가 사는 전주를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늦추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도 한 번쯤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매드크라운 수고했어 봄 들으면서 구상을 하고 전주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내번의 계절을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가 은은하게 부드러워지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햇살이 조금 더 길어지고 바람이 한결 다정해진 5월의 첫날인데요. 무심히 지나쳤던 하루 속에서 작게 반짝이던 순간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의 온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준 시간들까지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고마움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특별한 날에만 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흐린 날에도 조용히 숨쉬고 있는 작은 빛 같은 감정이었고요. 그 빛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삶을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그 따스한 빛을 따라 천천히 조용히 감사의 마음이 머무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5월의 첫 곡 임정희의 5월의 장미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첫 번째 보현심의 그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5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풋낫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하루 속에서 문득 낯선 얼굴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늘 같은 길이었고 늘 같은 햇살이었는데도 마음이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이었다.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가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 걸음을 천천히 옮겨본다. 어쩌면 감사라는 마음도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 그 낯섦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더 오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의 첫 인사였다. 아마도 그건 처음 만나는 감정의 표정, 풋낯. 익숙한 줄 알았던 마음에도 이렇게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낯섦이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곁에 두어본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조금은 설레는 신비한 기분이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신일류의 주인공이었어요. 5월에 어휘빚은 감정사전은 풋낫이었는데요. 풋낫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본 지가 얼마 안 되어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직은 서로가 수줍고 조심스러운 상태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낯선 것을 두려워하거나 빨리 익숙해지려고만 애쓰지만 사실 이 풋낫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순수한 감사가 싹트는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이라서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몰라서 더 정성껏 들여다보게 되는 마음. 그런 풋낫의 마음으로 오늘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매 순간이 선물 같은 산책길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틈새를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머물던 햇살의 각도, 정성스레 내린 커피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출근길을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작은 들꽃,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고맙다는 마음을 건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그늘에는 환한 등불이 켜질 거예요. 산울림의 예쁜만 예쁜 꿈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풋낫의 기억을 소환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는 월간 보현심인데요.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리켜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5월의 월간 보현심, 이라는 마음의 온도. 나는 출근할 때 일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 속에는 내가 나를 지켜온 온도가 숨어있다. 어떤 날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억지로 하루를 밀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데워진 마음으로 조용히 일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모든 온도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노동이라는 단어에서 갓 베어낸 풀향기, 정직하게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투명함이 떠오른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란 사실 저마다의 온기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빚어진 정직한 열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때로는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감정의 파도가 멈춘 듯 고독한 순간도 있었다. 성실한 땀은 맑은 물이 되어 주었고 책임의 흙을 빚어내고 있는 삶이라는 길목에서 일하는 마음의 온도는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승열의 나라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5월의 월간 보현심이라는 마음의 온도였어요. 2026년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기념일인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원래 노동절로 불리웠지만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투쟁적 이미지와 이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었는데요. 올해 2026년부터 노동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63년 만에 본래 이름인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적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저마다의 일터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논리를 세우고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 맛을 빚어내며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자 여러분의 에너지가 타인에게 닿아 하나의 온기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읽어낼 때 그 손끝에서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생명력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근로를 하며 수많은 감정의 숲을 지나갑니다. 보람이라는 햇살을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력감이라는 소나기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들의 단단한 나이테가 되어주었어요. 유나의 바람 감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생산성이나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음 해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 세 번째 코너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의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때로는 보현이가 길어올린 다정한 끄적임의 의자이가 주인공인데요. 5월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서는 보현이가 쓴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5월 보현이의 문장, 유품으로 남겨진 중력, 엄마의 수첩.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엄마의 낡은 수첩 하나. 그 속에 담긴 정갈한 글씨체는 나에게 세상을 지탱해주는 묵직한 중력이 되었다. 5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 수첩을 펼치자 생전에는 다 읽어내지 못했던 엄마의 깊은 속마음이 문장이 되어 쏟아져 내려왔다. 3. 선정희. 탱자나무 가지에 곱게 핀 호박꽃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산 나는 벌레 잡은 삶이 될지라도 그 초가집 지붕이 꽃처럼 이슬만 먹고 순박하게 살고 싶다. 거미줄. 그 초가집 공간에 얽히고 설킨 거미줄을 바라보니 투명하게 맺혀있는 이슬 방울. 그것은 큰 거미의 슬픔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홀로 딸아이를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무거웠을 고된 삶 속에서 엄마의 영혼은 늘 지붕 위에 핀 순박한 꽃을 꿈꾸고 계셨음을 이제 알 것 같다. 거칠고 투박한 현실 속에서도 맑은 이슬을 갈구하던 엄마의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시리도록 아름답다. 투명하게 빛나서 아름다운 줄만 알았던 그 이슬 방울이 사실은 엄마가 남몰래 삼켜온 인내의 세월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어서 감상하신 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가 있어 더 시리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보현이는 엄마와 함께 하지 못하는 첫 번째 5월을 맞이했는데요. 비록 엄마의 따스한 손을 잡을 순 없지만 수첩 속에 남겨진 엄마의 정갈한 문장들은 보현이가 길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가만히 끌어당겨 안아주는 보이지 않는 중력임을 느꼈습니다. 보현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마음 나누고 싶어서 보현이의 끄적임을 용기 내어 펼쳐보았습니다. 보현이 또한 마음 그늘터를 통해서 전주 시민의 마음에 작은 이슬 한 방울 같은 위로를 얹어드릴 수 있는 따스한 D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루시의 바라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만큼은 여러분 곁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고마움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예요.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5월의 마음 그늘터는 마음의 해저를 만나는 시간 글쓰기입니다. 퇴근 후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하루의 소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 책상 앞에 앉는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밤,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종이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난다. 잘 쓰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저 표현하고 싶다는 갈증이 먼저 올라온다. 오늘도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본다. 어제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오늘 스쳐 지나간 감정의 잔상. 붙잡고 싶은데 모래시계처럼 사라진다. 막연한 상태로 형태를 알 수 없는 감정 덩어리로 내 안에 맴돌다가 종이 위에서 비로소 천천히 숨을 쉰다. 보이지 않는 나침반을 따라 길을 따라간다. 마음의 해저를 더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빛은 희미해지지만 대신 더 선명한 감각들이 깨어난다. 멈추지는 않는다. 쓰다가 지우고 손끝의 온도를 느끼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익숙한 풍경이 낯선 감각으로 다가오는 순간 비로소 한 글자가 떠오른다. 그 글자 하나의 단어가 되고 문장은 그 글자가 하나의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된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감정과 감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 어느 순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희미했던 윤곽이 조용히 드러나 있다. 그 안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수연의 연의 편지였어요. 5월의 마음 그늘터는 마음의 해저를 만나는 시간 글쓰기였는데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 마구 끄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서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안개 속에서 윤곽이 드러나듯 제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내면이 선명하게 스케치되었고요. 헝클어진 감정들이 문장이라는 뼈대를 갖추며 하나의 안식처로 변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마음 그늘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에게 건네는 글쓰기를 하며 마음 그늘터를 지어보면 어떨까요? 막막한 백지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 자체가 마음 그늘터가 되어줄 거예요. 아이유의 드라마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 그늘터 산책을 시작해 볼게요.

2026년 5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이번 달은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마음 곁을 조용히 걸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고 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작은 감사로 행복의 파열음이 잔잔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첫인사를 건네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정한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이라는 싱그러운 잎사귀 위에 햇살을 머금은 구슬처럼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저 보현이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온기를 마음에 중력삼아 다음 이 시간에 미리 앉아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 박진영 권진아 퇴근길 노래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의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 보현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첫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게요.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2: 권어 실버건의 주간 플리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가수 안신혜의 노래입니다. 안신혜는 바버레츠라고 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함께 들을 노래는 Hold Me Now.

네, 안신의 Hold Me Now 듣고 오셨습니다. 안신에는요 정말 독창적인 가사와 감성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가 될 자질이 아주 충분한 사람입니다. 솔로 활동 외에도 말씀드렸던 바버레치라고 하는 팀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곡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안신혜가 작사작 이하이의 홀로, For You, 휘인의 오후, 김세정의 화분, 그리고 화사의 I Love My Body 같이 자체롭고 그 정말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곡들을 여러 가수들에게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소망이 최근에 안신혜 씨의 그 집에서 펼쳐졌었던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게 너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안신혜의 비효율적 사랑 듣고 오시죠.

네, 안신혜의 비효율적 사랑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바람결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안신혜가 상당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감성의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그 위로와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느낌의 어쿠스틱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 노래입니다. 바람

네, 안신의 바람결에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죠? 안신의 음악은 이렇게 풍부하고요. 오랜 시간을 뭐 내공을 쌓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방금 제가 안신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요. 리스펙트 듣고 오시죠.

0: 리스펙트.
1: 네, 지금 들었던 안신의 리스펙트가 2023년 9월 21일에 나온 앨범이고요. 바보레츠로 활동을 하다가 DLCT라고 하는, 앞서 들려드렸던 바람결에라고 하는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솔로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싱글 디어시티를 통해서 이제야 바보레츠 데뷔가 2014년이니까 2013년 8월 16일에야 드디어 싱글로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하게 되면서 현대도시의 복잡한 감정들과 삶의 무게들을 다루면서 작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 닥터 차정숙의 OST였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실버건의 주간 플립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립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노래는 아 요거 제가 아껴놨어요. 오늘 꼭 들으려고. 자 전진희님의 노래입니다. 여름밤의 우리

네, 전진희의 첫 번째 노래는 여름밤의 우리란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전진희가 2019년에 발매한 정규 1집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로 큰 주목받았어요. 뭔가 가슴 깊이 들어오는 그런 여름 노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전진희는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인디밴드 하비누아주의 리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첫 솔로 싱글 앨범인 싱글인 피아노와 목소리를 발매하면서 솔로 가수로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앨범에는 별과 어디 있나요 같은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곡들이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피아노 연주가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Breathing이라고 하는 2021년에 발매했었던 앨범의 Breathing in September라고 한 노래입니다.

곡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전진이만의 섬세한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헤드폰으로 들어보면요, 페달 밟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요. 여러분께서도 이 노래를 집안 이건 이동하시는 어디서든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이는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이나 TV 프로그램, 라디오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음악 단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되게 여운이 짙은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솔로와 밴드 활동을 병행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여름밤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같은 두 곡 덕분에 여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영원 속에서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와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봄이라서 봄 꽃놀이 되게 많이 가시는데 아무래도 이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지럽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주제가 이 코 관련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호흡. 네.
0: 호흡 관련된 주제인데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볼까요?
1: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상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주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뭐 상부 호흡기 이제 폐색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예후가 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보호자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들 숨쉬는 걸 유심히 보면 뭐 쌕쌕거린다, 뭐 코를 곤다 이런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호흡기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귀여운 모습의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호흡기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
1: 단두종이라고 부르는 프렌치 불독이나 이제 퍼그, 시츄 같은 아이들. 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호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질환의 증상이 그 견종만의 약간 특징이나 성격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0: 그죠.
1: 하지만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를 고는 소리나 약간 힘들어한 푹 하고 뭐 이런 소리 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의 호흡기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길래 숨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노동이 되고 하는지 해부학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호흡기 구조의 해부학적인 설계,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개라는 동물이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야생에 있는 늑대, 뭐, 자칼, 이런 동물들 생각해보면, 주둥이가 앞을 향해서 길게,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단두종 친구들은 그 모습과는 반대로, 좀 납작하게 코가 눌린 형태고,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 코 안의 공간, 즉 비강이 좀 길어야 정상입니다. 긴 공간에는 비갑계라고 부르는 약간 이제 복잡한 뼈 구조물들과 점막들이 이제 촘촘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일종의 열 교환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긴 공간에서 이제 체온에 맞게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뜨거운 공기는 또 식혀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약간 고성능 라디에이터 역할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인간이 어떤 외형적인 귀여움을 목적으로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 이제 변형시켜 버렸다는 거에서 이제 생기는데, 안면부의 뼈 길이가 이제 극단적으로 짧게 줄어들면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뼈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콧구멍의 연골이나 입천장의 이제 살, 혀 같은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예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0: 사람들이 외형적인 귀여움을 목적으로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켰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인간의 잔인함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강아지들이 그 뼈라는 그릇은 작아졌는데 그 안에 담길 내용물들이 그대로라는 말씀. 그래서 겪는 불편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좀 가볍게 비유를 들자면, 한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뭐 5평, 10평짜리 이제 원룸에 억지로 다 밀어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어우, 너무 답답하죠.
1: 그죠. 문을 열 틈조차도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상태를 의학적으로 이제 단두종, 이제 폐쇄성 호흡기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0: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콧구멍만 봐도 그 단두종 친구들은 다른 강아지랑 좀 다르죠?
1: 네, 맞아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콧구멍이 좁아져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비공, 뭐 협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강아지들을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0: 그죠?
1: 근데 이제 얼굴이 납작한 친구들은 거기가 약간 쉼표 모양이나 아니면 그냥 뭔가 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닫혀 있어요, 거의.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콧구멍을 잘 유심히 본 적은 없는데, 페키니즈?
1: 맞아요, 맞아요,
0: 맞죠? 그
1: 맞아요.
0: 친구들도 콧구멍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맞아. 꽉 눌려가지고 뭔가 구멍이 아예 없게 생긴 친구들도 있어요. 심한 애들은.
0: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위험하겠죠?
1: 맞아요. 이거 뭐 수학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찾아보니까 통로가 절반이 줄어들면 뭔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는 숨 쉬는데 한두배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죠,
1: 그게
0: 그죠.
1: 아니래요. 4제곱으로 이제 힘들어진다 합니다.
0: 4제곱.
1: 절반이 줄어들면 이제 16배가 힘든 거죠.
0: 원래 1만큼 힘들게 16만큼 힘들고.
1: 그쵸?
0: 와, 그럼 진짜 힘들겠네요. 그 힘들다는 그 모습을 그냥 숨 쉬는 거 그냥 옆에서 잠깐만 지켜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이렇게 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쉬는 아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두종 친구들이 워낙 평상시에 그렇게 쉬니까 그냥 약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0: 맞아요. 우리는
1: 있긴 해요.
0: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콧구멍이 좁아진 것 때문에 아이들이 16배 그숨 쉬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절대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단두종 아이들이 평소에 코를 약간 실룩거리거나 막 가슴을 이제 크게 들썩이면서 숨을 쉬는 이유가 그 16배 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되게 좁은 문틈으로 이제 필요한 산소를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근육을 이제 쥐어짜는 거죠.
0: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크게 들썩거리는 게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당겨 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폐 안에 강력한 진공 상태, 즉 음압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귀여운 콧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막.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매 순간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렇죠. 그렇게 힘겹게 입구를 통과한 공기가 기도로 좀 넘어가면 상황은 나아지나요? 그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없나요?
1: 이제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0: 어떤?
1: 그 호흡기, 상부 호흡기 폐색의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0: 네.
1: 연구개 노장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0: 노장.
1: 조금 뭐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개는 이제 부드러운 입 그 부분이 노장, 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주둥이가 길었는데
0: 짧아지면서
1: 그렇죠. 뼈가 짧아지면서 나머지 연부 조직들은 이제 그대로인 상태니까 그게 이제 늘어져 있는 거죠. 목구멍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0: 장애물 역할을 하겠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숨 쉴 때 인후두 부분을 보면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가 있고 음식이 넘어갈 때는 식도로 가야 되니까 문을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숨을 쉴 때는 후두덮개를 열어가지고 이제 숨을 기도로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구개가 커튼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샥 빨아들이면 이게 그게 같이 빨려 들어갔다가 후 내뱉으면 그게 또 다시 이렇게 팔럭팔럭팔럭.
0: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주변에 늘어져 있던 살이 훅 빨려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런 마찰음. 기계적인 마찰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갑자기 소미 자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소미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원래 코를 안 골았었거든요. 코를 곤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숨소리가 이런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커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1: 가능성 있는 게 이제
0: 나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나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늘어짐이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몸무게가 그 전보다 또 몇백 그램 또 찌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네. 부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원래는 안 들리다가 이제 들릴 수가 있죠.
0: 검진을 또 받아봐야겠네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1: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요새 코를 고는 것 같거든요. 많이.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네. 수술 없을 때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소리에 깬답니다. 가끔.
0: 그건 늙어서일까요? 살이 늙어져서일까요?
1: 뭐 둘 다겠지요.
0: 네, 어쨌든 사람이랑 동물이랑 비슷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1: 이 두 가지가 이제 심하면 그리고 이제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숨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누적이 되겠죠. 계속 부딪히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퉁퉁 붓게 되고 한마디로 만성적인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좁아서 그렇게 힘들게 쉬었는데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계체를 넘어가게 되면 기도 안쪽에 있는 후두낭이라고 하는 작은 점막 주머니가 우리 사람들 바지 주머니 이렇게 딱 뒤집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오.
1: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의 없는 그 틈이 이제 더 좁아지는 입구까지 이제 막아버리는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0: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번 숨을 쉬는 과정 자체가 마치 그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호흡이 불안정한 아이들이 밥이나 물을 마실 때는 또 괜찮을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1: 당연히 호흡기만 봐도 큰 문제인데 숨을 이렇게 힘들게 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숨쉬기 불편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소화기계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숨을 들여마시려고 음압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육을 짜서 그러면 그게 이제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가슴을 통과하는 식도나 이제 그런 어떤 위장에도 압력을 전달을 해가지고 약간 위장 내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딸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 위산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근육을 짜내다 보니까 숨을 너무 세게 빨아들이려다 보니까 위산까지.
1: 네.
0: 와.
1: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우리는 밥을 급하게 먹어서 자꾸 토한다. 뭐 이유 없이 하얀 거품도를 자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소화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소화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호흡곤란 이런 압력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하면 목 쓰리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악순환 네, 고리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0: 콧구멍부터 위장까지 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킁킁거리는 소리, 쌕쌕거리는 소리 뒤에 이렇게 처절한 생리학적 사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숨어 있었네요.
1: 네, 그래서 수의사들은 아이들의 이제 거친 숨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요. 이런 아이들은 당장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계를 시험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보상 기전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그리고 또 요새처럼 기온이 조금씩 올라오면 갑자기 이제 이 불안정한 시스템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0: 온도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외부 환경이 이 호흡기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본 단두종의 해부학적 구조 정말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잠시 후 단두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형견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죠. 기관 허탈의 기전과 함께 이 모든 호흡기 환자들을 덮치는 온도와 비만의 위협에 대해 계속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기관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기관 허탈 관련돼서 먼저 살펴볼까요?
1: 네, 단두종 증후군만큼 또 우리나라 수의사들 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마주치는 질환이 소형견들의 이제 기관 허탈이에요. 기관지 협착 이런 얘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다룬 단두종 아이들의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라면 이 소형견들은 폐로 공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인 기관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0: 파이프가 무너졌다.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좀잘안 되는데.
1: 우리 이제 목에서 코와 폐를 연결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통로가 있잖아요.
0: 네.
1: 그 통로가 이제 C자 모양으로 생긴 어떤 연골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차 칸처럼 칸칸칸이 이렇게 나열돼서 이제 원통형 구조로 해서 이제 쭉 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요그 기관 자체가 약간 유전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나는 이제 경우가 많아서, 즉 흐물흐물한 거죠. 그 숨길이. 그래서 원래는 동그란 이제 터널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숨을 잘 쉬는데, 숨을 들어 마시거나 훅 내뱉을 때 이제 그게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이제 납작해져 버리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기관 허탈이라고 하고, 아마 이제 뭐 기관 협착 다양한 이제 용어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전에 그 기관 협착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빨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료 마실 때 우리가
1: 맞아요.
0: 이렇게 씹잖아요. 씹으면 음료가 잘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1: 오,
0: 무너져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모양이.
1: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1: 되게 어릴 때 하던
0: 아니,
1: 건데.
0: 버릇이거든요. 이렇게 빨대를
1: 아,
0: 씹는 게.
1: 맞아.
0: 그래서 결국에는 빨대를 빼고 먹거든요. 답답해가지고.
1: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빨대를 그고 모양 그대로 쭉 빨면 음료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거기를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쭉 빨면
0: 안
1: 아,
0: 빨리죠.
1: 안 빨려요.
0: 예. 네.
1: 그거랑 똑같습니다.
0: 오.
1: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
0: 아, 다행입니다. 뭔가 잘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특이한 꺽꺽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죠?
1: 네, 맞아요. 그 앞에서는 약간 약간 요런 소리, 코골이. 그리고 지금 이 기관지 협착이 있는 친구들은 거위 소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0: 네네.
1: 이제 좁아지면서 이건 흉내 못 내겠어요.
0: 아, 저도 못 내요.
1: 약간 이제 맞아. 잘하시는데?
0: 안 되는데? 잘한다고 바로 칭찬하니까 안 돼요.
1: 약간 그런 약간 특이한 응? 그런 약간 이제 특이한

0: 나 이런 친구들도 기관지 협착 있는 친구들이 이제 비만이 되면
1: 더
0: 이제
1: 힘들죠.
0: 그죠? 눌리죠. 딱 생각해 보셔도 그냥 목 주변에 이제 살이 생겨서 눌리고 배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 끼어서 배가 빵빵해지면 이게 복부가 이제 흉부를 밀겠죠? 흉강을 밀어가지고 이제 숨쉴 공간도 되게 좁아지고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그 살찐 친구들, 단두종 친구들은 당연히 힘들고, 단두종인데 살찐 친구들은 더 힘들겠다. 고강도 운동
0: 맞아요.
1: 같겠다. 인데 더운 날씨까지 만나면 이제 완전 최악.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0: 맞아요. 근데 단두종인 친구들이 약간 또그 체형 자체가 조금
1: 이게 좀 약간
0: 크죠.
1: 동글동글하고 막 하잖아요.
0: 그래서 이제 뭔가 선전적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포메나 뭐 이런 약간 소형견들 같은 경우도 원래 체형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1: 네.
0: 주다 보면 이게 똥똥해져가지고.
1: 후천적으로 형성된
0: 맞아요.
1: 지방들.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운 온도,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더우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땀이 기화하면서 열이 식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땀이 안 나니까 헐떡입니다.
1: 팬팅.
0: 그쵸. 팬팅이라고 해서 헐떡헐떡헐떡헐떡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이제 뱉고, 점막에 있는 수분을 이제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데, 이 숨구멍에 숨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팬팅을 심하게 하면 이제 단순히 생각만 해보셔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1: 그렇죠. 안 그래도 콧구멍도 작아. 여기 연구개에 살도 늘어져 있어.
0: 맞아요.
1: 숨 쉬려고 근육을 온갖 근육을 짜내서 위산도 올라올 수 있어. 그런데
0: 맞아요.
1: 그 상황에서 팬팅까지.
0: 헐떡헐떡헐떡 하면
1: 와, 진짜 이거는
0: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진짜. 숨을 세게 쉴수록 더 기도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구개 늘어진 살도 더 강하게 붙을 거고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헐떡이면서 기도에 이제 압력도 이제 엄청 심하게 받고, 그 다음에 점막도 엄청 붓고, 이러면 상부 호흡기 폐쇄. 그러니까 그
1: 아예
0: 숨길
1: 닫혀버린다.
0: 확 막혀버려. 그러면서 이제 막 온도는 막 올라가고, 이제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 또 단백질이나 이런 장기들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점차 더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아직 더워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이런 약간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낮에 막 산책을 나가서 뛰어다니고 하는 거는 약간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약간 누를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1: 누를까
0: 것 같아요.
1: 말까, 누를까 말까. 네,
0: 네.
1: 누를까 말까.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사실 콧구멍을 키워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외과적 수술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더위를 좀 피하고 아이들의 살을 조금 체형을 좀 조절해주는 일이 최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호자분들이 아, 귀엽다 귀엽다 하기보다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명약은 다이어트.
1: 다이어트는 그쵸.
0: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참.
1: 맨날 찔려하는, 우리가 맨날 찔려하는 그
0: 그니까.
1: 부분.
0: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1: 네.
0: 다이어트를 하면 확실히 드라마틱한 그런 게 보여요. 숨도 이제 편하게 좀 쉬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더워지면은 산책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고요. 낮에 좀 피하고 밤에 좀 하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짧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산책을 안 나갈 순
1: 안
0: 없잖아요.
1: 나올 순 없죠.
0: 네.
1: 일단 숨길을 지키는 게 결국 아이의 생명 연장과 직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소형견의 기관 허탈과 온도, 비만이 만드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숨길을 어떻게 뚫어줄 건지, 외과적인 해법과 함께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응급 대처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호흡기 질환이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우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 숨쉬기 힘들어하는데 정말 뭐 수술해야 되나요? 수술이 답인가요?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 공포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의 콧구멍을 넓히는 콧구멍 확장술 이런 게 정말 치료일까? 이런 주변의 시선들도 있고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뻐지기 위한 성형은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이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뚫어주기 위한 어떤 기능 복원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좁아진 터널을 확장하고 그런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살을 좀 제거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은 아니죠.
0: 그렇죠. 미용은 절대 아니죠. 콧구멍이 커지는 게 미용적으로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주름 많은 이제 강아지들 눈이 이제 처져가지고 이제 막 눈 찌르고 하면 이렇게
0: 쌍꺼풀?
1: 쌍꺼풀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뭐 이런 수술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성형은 아니고 이제 기능을 어떻게 이제 좀 복원해주고 이제 눈 안 다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0: 네, 기능 복원 수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콧구멍이 좁은 아이들은 이제 콧구멍을 넓혀줍니다.
0: 그럼 단순히 콧구멍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쉬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쉬워지죠.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이 줄어들면 숨쉬기가 그거의 4제곱, 2분의 1 줄면 16배가 힘든 거니까 그거를 2배 열어주면 되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콧구멍, 일자 콧구멍을 옆에 쐐기로 살짝만 이제 숨통만 튀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숨쉬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쵸?
0: 생각해보니까.
1: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구기 늘어진 아이들.
0: 여기 연구기 그 늘어진 그 살 부분을 없앤다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거기를 이렇게 자르는 절제술을 하면 숨 쉴 때 이제 그 커튼이 이제 걷어내는 거니까 숨쉬기가 엄청 편해지죠.
0: 여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하고 나면은 확실히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요. 숨쉬기도 편해하고 활동성도 좋아지고.
0: 그니까요. 그다음 또 수술 있나요?
1: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아까 이제 후두나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에 있는 부분들을 외과적으로 절제하거나 해서 이제 숨통을 틔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아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술이니까.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목이나 호흡기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을 건드리는 수술이라서 출혈도 걱정되고 통증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장비가 좋아졌죠?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콧구멍이나 특히 연구개 같은 거를 이제 자르면 딱 생각만 해보셔도 피나잖아요. 밖에 있는 피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피부 잘라도 피나는데
0: 맞아요.
1: 저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자르려고 하면 시야도 좀 잘 안 보이고 그거를 자르면서 또 봉합을 하면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비들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자르면서 지혈도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0: 그럼 피가 거의 안 나겠네요.
1: 그쵸. 뭐 찌직하면서 이제 잘라내면서 지혈하고 잘라내면서 지혈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죠.
0: 근데 아무리 좋은 장비로 수술을 해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디가 보호자들에게 솔직하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을 열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좀 못생겨질 수도 있겠죠.
0: 콧구멍이 커지니까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콧구멍이 커지면 사실 콧구멍이 큰 사람도 별로 예쁘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1: 물론 이제 당연한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열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잘 열어주게 되면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미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좀 부작용은 좀 못생겨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보다는
0: 숨 쉬는 게 더 낫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편하게. 이제 치명적인 거는 이제 그 커튼처럼 쳐져 있는 연구계를 절제할 때. 왜냐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덜 잘리면 이게 똑같이 호흡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잘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숨길과 기도와 식도 둘 다 이제 교차하는 지점인데 많이 잘리게 되면 음식물들이 폐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0: 기도를 넘어가서 폐로.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연성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되게 리스크가 크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면서도 잘못했을 때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큰 수술이긴 해요.
0: 그러니까 오연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연구계 절제.
1: 네.
0: 부분 이거는
1: 그래서 네. 이제 수술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0: 숙련도
1: 네, 중요하고요. 차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잘리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자르면 되니까 이게 과하게만 안 잘리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그 뭐 잘 잘랐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초반에
0: 어떤 음식물을 못 먹을 것 같긴 해요.
1: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자르면 염증 생기잖아요. 그럼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급성으로 이제 숨길을 틔워주기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수술 이후 하루 이틀 이제 부어가지고 급성 폐색이 오는 거죠.
0: 그 시기를 잘 넘겨야겠네요. 회복하는
1: 맞아요.
0: 시기를. 그럼 입원하나요?
1: 입원해야죠. 입원하고 이제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또 쉽지만은 않은 수술인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런 환자가 오면은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수술을 권유하실 거잖아요.
1: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숨을 계속 못 쉬고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보다는 수술적으로 콧구멍 열어주고 연구계 좀 절제를 해주면 앞으로 삶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0: 그죠, 그죠. 수술하지 네. 않고 방치했을 때 애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두종 아이들 이야기는 충분히 했을까요?
1: 네.
0: 네, 우리 보호자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다른 소형견들의 기관 허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기관 허탈도 있어요. 그 기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안에다가 스탠트 넣어가지고
0: 그러니까 파이프가 무너졌으니까
1: 그쵸 보강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죠.
0: 어떤
1: 왜냐면 기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연골 성분 뭐 근육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유동성이 있잖아요. 고무 파이프라인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숨을 쉴 때 좀 움직여주고 근데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스탠트를 거기다가 그 박아놓으면 유동성도 떨어지고 숨 쉬면서 이제 이게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자극이 많겠죠. 숨 쉴 때마다 할 때마다 그게 움직인다고 하면 1분에 숨을 막 여러 번 쉬는데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거 스탠트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요.
0: 마지막 수단이다.
1: 네. 사실 저는 실제로는 본 적은 없어요.
0: 스탠트까지 네. 시술하는 경우를?
1: 네. 물론 이제 진짜 큰 병원에서는 이제 하시는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0: 그만큼 이제 뭐 수술 케이스가 주변에 많지는 않고 뭐
1: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0: 그
1: 친구들이
0: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치료들을 할 것 같은데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좀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술 여부를 떠나서 호흡기 환자를 둔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응급 대처법도 짚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애가 숨을 못 쉬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부 호흡기 폐색이 와서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입이 여기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면 아이들이 이제 혀가 파래지거든요. 청색증이 오는 거죠. 청색증이 오고 그러면 아기들은 더 당황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숨이 딱 막히면 당황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물에 빠지면 더 당황하듯이. 그래서 당황하면 막 더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고 하면 이게 더 막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체온이 막 올라가고요.
0: 너무 긴장을 하고 막
1: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고 흥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산소도 주고 그다음에 진정도 해 주고 체온도 떨어뜨려 주고 필요하면 삽관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0: 네네.
1: 체온을 좀 빨리 떨어뜨려 주는 게 일단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막 억지로 물을 그때 막 먹이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로 털을 닦아 주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바로 와야죠. 병원으로.
0: 그렇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 관리법도 좀 담백하게.
1: 이건 이제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네스. 이제 당겼을 때 목이 당겨지는 거 말고 엉덩이가 들리는 하네스.
0: 엉덩이가 들리는 하네스.
1: 네. 그러니까 그 고리가 뒤쪽에 있는 거죠. 이게 목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기관이 안 좋은 친구들은 목줄을 해 놓으면 본인이 튀어나가려고 하거나
0: 맞아요.
1: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목이 꽉 조이잖아요. 그럼 기침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슴줄 하네스를 하는데 하네스가 보면 연결고리가 앞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뒤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잡아 당기면 똑같이 목이 확 졸려서 올라와요. 아.
0: 그러니까 등 있는 부분에 고리 있는 거 말씀하시는
1: 거예요? 네, 맞아요. 딱 당기면 엉덩이가 딱 들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습도. 그다음 당연한 게 뭐 청결, 온도 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숨길을 지키는 게 결국엔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고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너무 노령이라 수술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당장 수술할 형편이 안 되는데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주셨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분무 치료.
0: 분무 치료
1: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뷸라이저.
0: 이게 그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 입 주변에 대고 이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0: 이비인후과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집에서 구매하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0: 지금 당장 뭐 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과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홈케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조금 증상에 대해서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완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무서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홈케어가 사실 먼저 기본 돼야 될 것 같고요. 약물이라든지 뭐 네뷸라이저라든지 온도 습도 뭐 청결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럼 여기까지 엄청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네. 달려왔잖아요.
1: 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술 없이도 아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병원 밖 숨길 관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수술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가 수술대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마취가 무서워요. 당장 수술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절박한 사연이 많습니다. 우디는 더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우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의 숨길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수술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수술 안 한 아이들도 사실 이제 내과적인 관리와 홈케어가 이제 평생 숙제처럼 안고 가야 되죠.
0: 네.
1: 가장 이제 먼저 짚을 내용은 약물 관리겠죠. 병원에 오시면 보통 기관지 넓혀주는 약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0: 기관지를 넓히는 약도 있어요?
1: 기관지 확장제.
0: 아우, 우와. 그건가? 코에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갑자기... 약간 들어있는...
1: 스테로이드하고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면 기관지 협착은 그 앞에 기관이 무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C자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기관지 확장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기관지 이쪽이 이제 좀 만성 염증이나 뭐 이런 약간 천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관지 확장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죠.
0: 근데 스테로이드가 좋긴 한데 효과가 정말 빠르긴 한데 뭐 오래 먹이면 간이 안 좋아진다더라 부작용이 무섭다더라 뭐 이러면서 약을 오래 먹고 싶지 않다 아니면 안 먹이고 싶다 이런 보호자들도 많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영역에서 참 애증 맞아. 양날의 검.
0: 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올까?
1: 되게 좋은 약인데. 이제 부작용들도 이제 그만큼 또 있죠. 반작용들이. 간 수치가 오르고, 다음 단유가 생기고, 팬팅을 하면서 근육이 이제 빠지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되게 핵심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쓰긴 쓰는데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네뷸라이저. 혹은 뭐 호흡기 치료하는 분무 흡입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주 최소 유효 용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1: 네,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네뷸라이저만 해서 혹은 아니면 그 흡입기만으로도 염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걸 사용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써가지고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뭐 목적은 줄이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0: 이 네뷸라이저를 요즘 가정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습기랑은 다른 거잖아요.
1: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기 퐁퐁퐁퐁 나는 거 비슷하게 생겼고 요새 뭐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 기계 자체가 엄청 막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거면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하시는 편이 더 저렴할 수 있어서 집에서 많이 하시고 일단은 원리 자체는 보이기는 뿌연 연기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입자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습기는 입자가 깊숙이 못 들어가고요. 네뷸라이저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온 그 연기는 좀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0: 안에까지 그럼 폐?
1: 저 안에까지 네. 기관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약물을 실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거기에 약물을 실어서 그런 데다가 기관지
0: 배달해주면
1: 우리가 먹는 약은 전신 효과를 내지만 이제 기관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 필요한 부분에 배달해줄 수 있어서
0: 효율적이네요.
1: 맞아요, 효율적이죠.
0: 근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돗물처럼. 수돗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습기처럼 틀어주면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1: 안 됩니다. 예전에 막 가습기 사고 옛날 난 적 있잖아요.
0: 아 네.
1: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네, 아무튼, 뭐 있었어요. 네.
0: 그래서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 아직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호흡기가 아예 망가져가지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뷸라이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자 작게 만들어 주는 거라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 청결해야겠죠. 깨끗해야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뭐 수돗물 이런 거는 위험할 안 좋죠.
0: 네.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생리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셔야 한다. 위생이 생명이다.
1: 맞아요.
0: 공기질은 어때요? 공기질도 좀 영향을 주겠죠?
1: 있습니다. 그 뭐 디퓨저, 방향제, 향수, 담배 연기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는 그냥 딱 들으셔도 딱 느낌 오잖아요. 기관지 안 좋은데 이제 막 냄새 딱 맡으면 막 바로 쿨럭거리고.
0: 근데 진짜 많잖아요. 차 안에도 차안 디퓨저 있고 집 안에도 뭐 화장실 뭐 주방 곳곳마다 뭐 캔들
1: 맞아요.
0: 이런 거 있고.
1: 그래서 호흡기 괜찮은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좀 민감한 아이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민감한 강아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잘 하셔야 돼요. 가끔 뭐 기침해서 와요라고 데리고 오는데 향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거나 이거는 뭐
0: 근데 저도 향수 많이 뿌리거든요.
1: 남녀를 불문하고 향수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기침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방법이 없죠.
0: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해요. 그 빨래 할때 섬유유연제
1: 네.
0: 넣어서 이제 향기를 막 나게 하잖아요. 섬유에서.
1: 네네.
0: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좋진 않겠네요.
1: 안 좋지 않을까요?
0: 안 좋을 것 같아요.
1: 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0: 향이 난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도
1: 무향무취.
0: 아, 근데 정말
1: 최고.
0: 아, 향수 안 뿌리시죠?
1: 네. 옛날에는 막 뿌려보려고 했는데 막 별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안 어울리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우디는 그냥 그 강아지 냄새, 고양이 냄새가 어울리는
1: 아,
0: 사람이지
1: 갑자기
0: 않을까.
1: 목 뒤에가 땡기네요.
0: 그런 냄새가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가끔 이제 향수나 이런 거 뿌리면 솜이가 이렇게 하거든요?
1: 나쁜 사람이네.
0: 아, 그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1: 아니,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그 빨래 같은 거 이제 건조기에서 꺼내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제 개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크크 뭐 이러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숨쉬기 불편하다 이런
1: 그쵸,
0: 표현일 수
1: 그쵸, 그쵸.
0: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소미는 튼튼하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도 향수 맡으면 할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약해져 있는 친구들은 그게 연쇄 반응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붓고 폐색이 오고.
0: 그럼 향수도 안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면 뭐지? 무슨 냄새가 났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1: 아, 잘
0: 뭐지?
1: 씻읍시다.
0: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냄새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숨
1: 네.
0: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 리마인드로 한번
1: 아,
0: 정리해주시고,
1: 네.
0: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0: 네, 많이
1: 사실
0: 지났습니다.
1: 막 뒤에도 내용이 좀더 있는데 오늘 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단두종인 친구들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콧구멍이랑 뭐 연구개 이런 부분에 이제 숨길 자체가 좀 힘들고 그리고 완전 눌려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두종인 아이들이 뭐 포메나 뭐 이런 친구들 기관지가 또안 좋다. 그래서 약간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령성으로 점차 더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순서가 조금 뒤집어지긴 했지만 이제 수술적인 부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콧구멍을 넓혀주는 거, 연구개 절제를 하는 거,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이제 기관지에 스텐트 장착하는 거, 요런 이제 외과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과적이거나 혹은 홈케어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약물, 소염제, 염증 이런 부분. 그래서 소염제를 경구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좀 크기 때문에 분무 치료에 이제 섞어서 이제 준다거나 아니면은 흡입기. 약물을 국소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죠?
0: 네뷸라이저?
1: 네. 그 네뷸라이저랑 그다음에
0: 향수 이런 거안 쓰죠?
1: 맞아요. 그향 나는 거좀 조심.
0: 네.
1: 그다음에 뭐
0: 공기질.
1: 공기질, 다이어트.
0: 네.
1: 목이 안 당겨지는 하네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와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1: 네.
0: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다음 시간에도.
0: 순서가 바뀌었네요.
1: 아,
0: 아,
1: 네네.
0: 마음대로 하세요.
1: 저 약간 오늘 말하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런가.
0: 한번 해보실?
1: 아니에요. 해주세요.
0: 한번 해보셔도 돼요. 메인
1: 아니에요.
0: MC 자리를 탐내시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제가 좀만 더 하면 다음에 탐낼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 다시 만나요.
0: 안녕!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3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5월 방송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죠 여러분. 어느덧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이름 붙은 날이 이렇게나 많은 날이죠. 우리 꼬꼬마들은 어린이날 핑계로 놀러 다녀서 좋고 어르신들은 어버이날 이벤트로 자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 좋고 요즘은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지만 선생님들도 옛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5월이 너무 번잡스러워요. 네, 아마 대부분의 30, 40대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네. 많은 교육자분들이 이제 시간제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퐁당퐁당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쉬면 월급도 자유로워서 일이 없으면 수입이 줄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땡땡 날 때문에 이제 지출은 하도 많이 느는데 수입은 줄어서 교육자로서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달입니다. 뭐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 우리 미디어 교육자분들은 5월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우리 강사들은 학교 선생님들처럼 스승이라고 대접받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편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인 우리들에게 찬란한 우울함을 안겨주는 이 5월,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을 권진아의 위로라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차분한 곡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미디어 교육자분들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에 뭐 강의나 공모사업, 용역사업 등등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좀 상반기에 줄어서 평상시보다 훨씬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다른 업종에 계신 프리랜서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건네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라디오 방송의 매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은 이 주제로, 네, 제 수업에 들어왔던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도 역시, 네, 무척 귀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는 두 번째 방문하시는 거고요. 저랑은 작년 말부터 인연이 있는 손님입니다. 부안미디어 센터에서 제가 라디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을 모두 수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에서 본인의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오늘의 게스트, 부안에서 오신 호담님을 소개합니다. 호담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금방 소개받은 별칭으로는 호담이라고 하고요. 부안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미디어 교육자 달샘님에게 AI 라디오 교육을 수강 후에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 채널 내 인생은 나의 것, 호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오, 내 인생의 나의 것.
1: 네네.
0: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인지 우리 조금 있다가 말할 시간이 또 있어요, 선생님. 네,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좀 근황 토크를 할까 합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좀 오랜만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최근에 진행했던 라디오 수업이 끝났잖아요? 네,
1: 네네.
0: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0: 그저 열흘이면
1: 네네 네. 항상 저는 이제 시계추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취미 생활로 사진과 그다음에
0: 오.
1: 영상을 찍는 재미에 좀 빠져 있습니다.
0: 그 사진과 영상을 찍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퇴근하시면 보통 6시, 7시 아니세요?
1: 아, 퇴근했다는 그거는 제가 쉬는 날. 네, 제가 쉬는 날이 좀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렇구나.
1: 네. 네. 쉬는 날 주로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영상을 찍는 재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0: 네. 어떤 사진과 어떤 영상을 찍는지 좀 궁금한 걸요, 선생님?
1: 아, 사진은 주로 이제 자연을 풍경으로 많이 찍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드론. 영상은
0: 오.
1: 이제 드론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찍고 있습니다.
0: 주로 그럼 어디 가서 드론을 날리세요?
1: 드론은 이제 좀 제한된 곳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꽃길 또는 그 산에서 좀 멋있는 풍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이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물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1: 조금 있습니다. 조금.
0: 아니, 그러면 그거를 약간 어딘가에 올려서 팔아도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1: 아, 팔지는 못하고 일단
0: 왜?
1: 제 일단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0: 네.
1: 거기 영상을
0: 오.
1: 올리는 것 외에는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0: 네, 그런 영상들도 좀 써서 네, 편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수업 우리 끝나고 나서 라디오 제작 지금 하고 계신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1: 네, 아직 제가 초보라서 좀 느리지만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거 주로 이제 좀 어려움이 느껴지시나요?
1: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 영상을 다루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고 작성.
0: 원고 작성하는 거
1: 예,
0: 힘들죠.
1: 원고
0: 글쓰기.
1: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편집하는 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한두 달, 세달 정도 지나면 이제 루틴이 생깁니다. 본인의 방법이. 그래서 그 루틴이 생기기까지는 아마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선생님?
1: 네, 현재는 취미는 많이 있는데
0: 네,
1: 많이
0: 그러실 것
1: 있는데
0: 같아.
1: 지금 현재는 유튜브 제작하고 하는데
0: 네.
1: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0: 제 방송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호담의 뜻이 무엇인가요?
1: 아, 호담이라는 것은 호담의 뜻은 일반적으로 그냥 억양만 봐서도 아, 호담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네.
1: 말 그대로 호담은 이제 한자입니다. 좋을 후에 말씀 다음.
0: 네.
1: 기본적으로는 뭐 좋다, 크다 또는 호수처럼 맑다, 좋은 이야기를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예명으로 고르신 거잖아요. 여러 개 후보들 중에서.
1: 네네.
0: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디오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신 라디오에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저는 좋은 이야기를 일단은 담고자 해가지고 호담이라는 어떤 그 별명을 지었는데,
0: 네.
1: 이것은 제 주변의 소소한 일상과 그 다음에 네. 사연, 추억을 되새기면서 서로가 알면 좋을 듯한 이야기를 전하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이것은 좀 우리가 그 나비효과처럼 좋은 말과 네네. 행동은 점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0: 내가 지금 여기서 라디오를 작게 좋은 말로 하지만 이게 멀리 다른 사람에게 더 일파만파 퍼져나가길 바라는
1: 네네네.
0: 그런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군요.
1: 마음은 좋은데 네.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0: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은 라디오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러니까 요즘은 어찌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부정확한 정보 비방도
0: 맞아요.
1: 많이 하고
0: 가짜 뉴스나 이런 거
1: 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훈훈한 얘기 그다음에 또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봐주세요.
0: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사실 이런 라디오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우리 네, 왜냐하면
1: 선생님하고 좀 맞았네요.
0: 네,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1: 네.
0: 유튜브나 뭐 SNS가 다 광고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유익한 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다음에 저희 그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종사자 수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어떤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1: 저희 선생님 그 교육을 듣고
0: 네.
1: 정말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감명을 받았고 정말
0: 진짜?
1: 되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육을 좀 받았는데
0: 네.
1: 되게 세심하게
0: 너무
1: 배려를 많이 하고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0: 네네 그 얘기는 뒤에 길게 해주세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얼마나 좋은 교육자인가는 요새 좀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0: 저
1: 그렇습니까?
0: 스스로에게도.
1: 아 이거 네. 정말 네. 뭐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 라디오 방송 진짜 지난주에 첫 방 올리셨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 주변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1: 약간 의외였다고는 할 수 있는데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어땠어요?
1: 좀 창피해가지고
0: 뭐가 창피하세요?
1: 지인들에게만 잠깐 잠깐 얘기했는데
0: 네.
1: 어찌 보면은 지금 되게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0: 네.
1: 근데 100만 유튜버 시대에. 나 하나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0: 아, 진짜?
1: 네.
0: 아, 너무했다. 네.
1: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독하고 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 이 AI 라디오보다는 쇼츠를 잠깐 했었습니다. 쇼츠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독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로 애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올리다 보니까 안 올라오면은 전화해가지고
0: 왜 안 하고
1: 야 그 좀 올리면 안 되냐 영상이라도 좀 보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친구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약간 내가 진짜 방송이란 걸 하고 있지 그래 이것도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야지란 마음이 좀 생겨요.
1: 네, 정말로 좀 중압감도 좀 생깁니다.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0: 맞아,
1: 되는데
0: 맞아.
1: 어떤 그런 마음이 네. 들어가지고 책임이라는 게 조금 더 느껴집니다.
0: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안에서 제 수업 이제 들었던 다른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방송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이 방송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어떤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또 우리 전주 FM 라디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선생님 라디오에 호감을 갖고 계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잠재적 청취자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 방송을 좀 소개하자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이 바빠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직장 생활만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못 해본 거 네. 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전 처음에 배 조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0: 배요?
1: 예.
0: 배?
1: 큰 배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 그 배인데 그냥 그 배도 조종 면허가 있어야지 아. 운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0: 네.
1: 예, 예. 조종 면허를 일단 땄습니다.
0: 이게 최근 일이에요, 선생님?
1: 최근은 아닙니다. 최근은 아닌데 조금 됐지만은 아직 면허만 따놓고 배는 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리고 또 있어요?
1: 그리고 배 조종 위에 이제 우리 멋있는 오토바이를 한번 몰고 싶어가지고 할 일을 처음에 탄다고 생각해서
0: 팔을 한껏 벌려 타야 되는
1: 네. 네, 그래서 2종 소형 면허도 한번 땄고 근데 아직 이것도 면허만 따고
0: 할 일 없어
1: 사진은 못 사진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정말로 비행기 조종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1: 비행기
0: 진짜?
1: 조종을 예, 하고 싶었는데 비행기 조종은 이제 꿈에 불과했고 그 대신에 드론을 지금은 조종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비행기 조종의 꿈을 거기에 담으신 거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은 이제 뭐 또 가격도 또 뭐 비싼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취미 생활로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드론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드론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0: 또 있나요, 선생님?
1: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취미 활동에 불과한 거고 일단은
0: 그런 취미들을 좀 방송에 그럼 담아내시는 건가요?
1: 네, 선생님 그렇죠.
0: 방송에는.
1: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만 제가 뭐 드론 날리고 뭐 조종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이제 개설하게 됐습니다.
0: 기록을 좀 남기고 예.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좀 들려주고
1: 예.
0: 이런 기회가 필요하셨네요. 매체로.
1: 예. 네. 근데 좀 서로는 좀 길었지만은 소개해주고 싶은 게
0: 네.
1: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과 나눈 대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보내주시는 사연이 있으면은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서로 약간 이 방송으로 대화하는 거, 방송으로 누군가와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네네.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근황 토크 이 정도로 하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 있죠. 어떤
1: 네.
0: 곡이죠, 선생님?
1: 아, 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듣고 싶어가지고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싶습니다.
0: 네, 요 곡 아주 신나는 곡이죠.
1: 네네.
0: 네, 이 곡 같이 듣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 하모니카 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0: 네. 어, 이 곡 언제 나왔던 곡이죠?
1: 언제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 이 좀 활달하지만 또 감미롭고, 어, 아주 음악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재방송에 이제 수강생분을 초청한 게 사실상

0: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는 수강생분들이 많으니까 다못 여쭤보고 네, 쓱 지나갔지만
1: 예.
0: 네, 어떤 부분에서 라디오가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때는 저도 이게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그때는 또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0: 그쵸.
1: 대충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이름 얘기하고 그렇게
0: 맞아요.
1: 지나갔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까 저도 또 많이 떨리고 선생님께 좀
0: 네.
1: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라디오 수업 그때 작년에 처음 제 라디오 수업에 무슨 마음으로 신청하셨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라디오의 어떤 면의 매력을 느끼셨는지, 왜 라디오가 만들어보고 싶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1: 일단 뭐 어떤 유튜브나 그런 게 지금 많잖아요. 1인 미디어 시대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뭐제 얘기나 어떤 지인분들의 얘기, 또 살면서 어떤 인들을 보면서 느낀 감정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제 목소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네.
1: 좀 아직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 목소리가.
0: 그게 좀 익숙해진데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1: 그래가지고
0: 어떻게
1: 요새
0: 시작해야 되나?
1: 맞습니다. 그걸
0: 네.
1: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0: 그쵸. 잘 모르시죠, 다들.
1: 누구한테 이걸 배워야 되나, 직접 유튜브를 보고 배워야 되나, 유튜브를 보고 이제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가지고
0: 답답하죠.
1: 그럼 고민을 하던 차에 그 현수막도 있고 그래 어 그런
0: 홈페이지 뭐 이런 데다가
1: 네
0: 정보 올려주니까.
1: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어찌 보면 우연찮게 봤습니다. 부안 미디어 센터. 아,
0: 네.
1: 그쪽 예술회관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고 이번에 미디어 센터에서 어떤 개설하는 이 여러 가지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봐라 했는데 그때 거기에 AI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목들 중에 유독 보이는 게 보이는 라디오 AI 그게 있어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또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0: 맞아요.
1: 예
0: 네.
1: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것도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은 아
0: 안될것
1: 잘못하면
0: 같다.
1: 예 잘못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0: 이거 전략적인데요? 근데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라디오 수업하는 그 스튜디오가 원래 그 1인 녹음 스튜디오예요. 네, 녹화도 가능한. 거기 넣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되게 작아요, 부안이. 근데 거기 스튜디오 공간이 되게 큰 책상이 원래 있었고, 의자가 몇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강 인원을 정하게 된 거죠.
1: 아,
0: 이제,
1: 정말로 지금 아니면은 안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때 바로 이제 머리에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좋아요.
1: 근데 또 라디오가 어찌 보면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0: 네.
1: 일반적으로는 다 얼굴을 보이고
0: 그렇죠.
1: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이는데 라디오라는 게 그냥 어찌 보면 목소리 또는 이제 목소리에 따른 그 사연에 따른 목소리가
0: 맞아요.
1: 있는데 목소리로만 하다 보니까
0: 좀덜 부담스러운?
1: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얼굴이 나오면은
0: 네.
1: 또 시청자가 떨어질까 봐
0: 아, 뭘
1: 그런
0: 또
1: 면도
0: 그런 의뢰를
1: 있습니다.
0: 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호담님 얼굴이 안 보이시지만 굉장히 준수하십니다. 네, 미리 욕을 전제로 깔고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라디오, 특히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래도 AI를 이용해서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는 형태로 뭔가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좋습니다. 그 수업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라디오의 매력을 느낀 지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연배가 좀 있는 선생님들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라디오를 추억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안에서 라디오를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시거든요. 선생님께서 혹시 가장 좋아하셨던 라디오 방송이 있으실까요?
1: 저도 이제 조금 연배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카세트도 있었죠.
0: 맞아요. 카세트
1: 카세트도
0: 있었죠.
1: 있었고,
0: 녹음도 막 하고, 그때. 음악 없었으니까.
1: 그때 이종환의 밤의
0: 네.
1: 디스코쇼, 그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0: 그죠.
1: 이문세,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흘러나오는 목소리하고 사연 또는 그 그 시간대에 저녁

0: 시간대였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시간에 맞는 음악과 그 어떤 사연을 소개시켜주니까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때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1: 원래 라디오 끼면서 공부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죠.
0: 네. 너무 그때 그런 이종환의 디스크쇼 어떤 그런 목소리에 매료가 된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라는 방송을 학창 시절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이본이라는 배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0: 네.
1: 네, 그분이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되게 재치 있게 이렇게 입담이 좋아서 연예인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엄청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그랬던 말하듯이 했던 그런 방송의 묘미가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서로 다르지만 뭐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은 다르지만은
1: 맞아요.
0: 라디오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매료가 돼가지고 한 거는
1: 맞아요.
0: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인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여쭤보는데요. 선생님은 라디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왜 보통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은 좀 다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0: 이게 뭐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라디오가 목소리와 글로 청취자를 어떤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확 집중되게 만들고 친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0: 네. 이게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 오, 언제예요, 그게?
0: 그때가 지금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듣는 사람 중에 그때 이제 저희 같은 반인 사람이 들으면은 좀 뽀록 날 수가 있는데
1: 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0: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미스터 목소리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1: 오, 선생님께요. 미스터 목소리. 오.
0: 저는 그때는 이제 이 목소리라는 게뭐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니까 미스터 목소리. 그래서 그때는 미스터 목소리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이제 몰랐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종종 목소리 괜찮은데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1: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게 저음부가 강한데 부드러워요. 보통 저음부가 강한 남자 목소리들이 좀 걸걸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부드러움보다는 약간 꽉찬 느낌? 좀 울리는 느낌이 더 큰데 선생님 목소리는 저음인데 부드러워요.
0: 아, 그래요?
1: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라디오에 최적화된 목소리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찍 알아보셨네요. 라디오계의 새싹을.
0: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또 교육을 하다가 또
1: 네.
0: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목소리
1: 맞아요.
0: 괜찮은데요? 그렇게
1: 그때
0: 말씀을
1: 녹음하고 제가 그때
0: 해주시니까
1: 그랬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자마자 들어보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알맹이가 있는데 너무 부드러운 소리인 거예요.
0: 그래서 더 이렇게 한번 하게 된것 같습니다.
1: 네.
0: 라디오를
1: 어쨌든
0: 한번 해봐야
1: 네,
0: 되겠다.
1: 여러 선생님들의 동료가 있었다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부안센터에서 겨울에 진행했던 게첫 번째 라디오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 4월에 걸쳐서 수업을 길게 진행을 했죠. 작년엔 두 번씩 진행해서 좀 빨리 끝났는데 이제 올해에는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늘어지면서 8번 이제 8주 동안 만나서 똑같은 과정을 한번더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그 수업을 두번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컨셉이 AI 라디오여서 AI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대신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좀 앞에 오프닝만, 라디오 오프닝 부분만 한번 녹음을 해서 그 캐릭터 입혀보는 뭐 요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 좀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새롭게 느껴지신 부분 아니면 아까 하다가 마신 칭찬 이런 거를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떤 수업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 질문 선생님께 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0: 제가 진짜 정확하게 이제 두 번이나 배웠지만은 아직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0: 잘
1: 많아요. 내용이
0: 모르겠지만은
1: 많아.
0: 네, 그중에서도 서두에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1: 네.
0: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휴학을 받아봤는데
1: 네.
0: 그중에서도 가장 세심하게 이제 배를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게 학생들에게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저의 스스로는 고마웠습니다.
1: 네, 달쌤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성수 여러분.
0: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보면은 이제 네.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네. 네,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네. 저보다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도 좀 많은데 네. 그게 진짜로 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배려심 깊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너무 저도 좋았고 그분들도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AI 라디오 수업의 매력이라면은 역시 이제 AI 툴인데
1: 네.
0: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이용할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좀 생소하지만 즐거웠습니다.
1: 안 해본 작업이셨던 거죠?
0: 네. 저를 좀 더 꾸밀 수 있는
1: 그렇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하는 거니까.
0: 이게 이제 나 대신 네가 가서 좀 방송을 하든지 이제 움직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그게.
1: 어렵죠 그거. 네,
0: 입도 맞춰야 되고 동작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웠는데 네, 식단이 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 만드셨던 캐릭터가 뭐였죠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학생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약간
1: 서부 남자인가요?
0: 네, 밀치 모자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1: 서부 네. 미국을 연상하는
0: 맞습니다.
1: 그 그런 모습에
0: 약간 카우보이
1: 캐릭터?
0: 닮은... 네, 맞습니다.
1: 맞아. 카우보이 캐릭터였죠. 네. 네.
0: 카우보이 캐릭터였는데, 그걸 이제 이용하면 좋겠는데,
1: 네. 네.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이미지랑. 근데 선생님 목소리랑은 조금, 선생님 목소리는 부드러운 남자 느낌인데, 약간.
0: 아, 그런가요?
1: 네. 어쨌든, 네.
0: 제가 조금 더 이게 연습해가지고, 네.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하나씩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AI 라디오라고 써 있지만 그냥 라디오라고 하면 이제 자꾸 폐강이 돼서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에서 네 그래서 이제 AI를 할 수 있는 저를 불러다가 앉혀서 AI와 라디오를 접목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처음에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안센터에 멋진 1인 미디어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를 제가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세팅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라디오를 찍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전주 FM에 있는 스튜디오 안에도 방송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걸 뭐라 그러죠?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가 네네. 있어요. 마이크랑 이제 그런 시설들이 돼 있으니까 사운드를 통해서 그런 이런 장비들을 사운드용 전용 장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이제 장비 특강 같은 것도 한번 해드리고 네 그리고 AI 툴을 다루어서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목소리 녹음한 거를 뽑아가지고 편집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안센터 문의를 직접 하셔도 되고요. 부안 미디어 센터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안 군청에 이런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이 모이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0: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매료된 게
1: 네.
0: 정말 방송국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그 녹음 시스템.
1: 가장 최신의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게. 네.
0: 제 얼굴도 나오고
1: 맞아요.
0: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네. 뭐 여러 각도에서도 또 찍을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볼륨도 네. 한번 올려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선한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1: 4K 화질이 구현이 돼요 거기가.
0: 아니,
1: 물론
0: 4K입니까?
1: 우리 4K까지 찍어서 편집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고화질로 혼자서 방송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것도 구한센터에 네.
0: 방송국 네.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네, 그렇죠.
0: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1: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안 미디어 센터가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 만들어진 미디어 센터들 중에 가장 최신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센터여서 장비가 좋아요.
0: 깔끔합니다.
1: 네, 아주 깔끔하죠. 쾌적하죠. 네. 이렇게 우리 어차피 부안에서 만난 인연이어서 이제 부안 미디어 센터 홍보도 한번 해드리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제 제가 차분하게 힐링할 때 듣는 이 노래는 밤에 들으면 진짜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태연이라는 가수 아세요, 선생님? 소녀시대?
0: 소녀시대는 아니에요.
1: 네, 소녀시대에서 근데... 노래 제일 잘하는.
0: 아, 그래요?
1: 네, 가수예요. 네,
0: 상세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는 아니에요.
1: 덩어리도
0: 알겠는데.
1: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미지를. 네. 소녀시대 태연의 솔로 앨범이고요. 네, 앨범을 여러 차례 냈는데, 이제 그래비티라는 곡이 들어있는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0: 아, 그래요?
1: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연의 그래비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두 번의 수업을 듣고 나서 지금 현재 라디오 방송을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만들 때 이제 어려웠던 거 아까 제가 여쭤 보기도 했었어요. 네, 저희 이제 그 조금 아쉬웠던 거 선생님이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있지만 아, 이런 건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자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더
0: 영상
1: 긴
0: 제작 과정
1: 시간을
0: 자체가 네네네네 맞아요.
1: 영상 제작을 좀더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좀 이걸 써먹었으면 좋겠다 직접 그때
0: 네.
1: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게 예외를 배웠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배운 것까지만 지금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0: 그러니까요. 이게 AI 전문 수업, AI로 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생성형 AI로 영상을 뽑는 수업만 하더라도 횟수가 8회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그 프롬프트를 잘 다루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작년과 또 다른 게 작년에만 해도 무료로 풀려 있는 AI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료가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걸 구현을 잘 해주는 엔진을 사용을 하시려면 다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이랑 다르게 작년에는 무료 AI 툴들을 소개하는 수업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AI를 가지고 직접 다 같이 유료로 결제를 해서 수강생분들이랑 네, 워크숍처럼 뭔가를 진짜 하나의 그 일련의 이야기가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1: 아, 그래요?
0: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부하센터에도 네, 그런 AI 영상만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좀 선생님 영상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이제 아까 만든 그 카우보이 캐릭터가 또 걸어서
1: 아, 그럼 좋죠.
0: 네, 걸어서 어디론가에 이렇게 가고 선생님 만드신 드론 영상에 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 드론은 제가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서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영상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0: 네네.
1: 거기에 제가 이제 만든 캐릭터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으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 상상력이 곧 구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빨리
0: 네.
1: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 라디오 방송을 만들면서 약간 기대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유튜브에 처음 채널을 개설하고 첫 방송을 올리면 엄청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고 싶은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1: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라디오 방송을 해본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제가 만든 방송이 송출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0: 주파수는 아니지만 이거는 주파수가 나갔는데요. 이제
1: 네네.
0: 인터넷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은 인터넷을 타고 퍼져가죠. 네,
1: 네.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포된다, 그죠?
1: 네. 아, 예, 맞습니다.
0: 배포된다는 거에
1: 네.
0: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영상만 이렇게 청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어떤 설계자 입장? 설계자
0: 그쵸.
1: 입장이 드는 그런 마음이 가장 또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좀 다르죠, 선생님.
1: 네.
0: 제작자가 되니까 되게 다르죠.
1: 제가 해보고, 이제 느낀 점, 아, 쉽지 않구나.
0: 쉽지 않죠.
1: 딱 보고, 그래도 조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조회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려놓고 보면은, 없습니다.
0: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걸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린다고 사람들이 확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채널 만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 아,
0: 진짜.
1: 그렇습니까?
0: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혹시 선생님 SNS 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1: 예전에는 했었는데 다 끊었습니다. 지금은 다 끊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예.
0: 네, 그래서
1: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0: 주변에 그런 데다가 잘 게시를 하시거나,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단톡 같은데, 그런 데다가 좀 퍼뜨리는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익숙해지면. 아직은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1: 아니 제가 이제 가족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이제
0: 네.
1: 형제 자매들 뭐 어떤 조카들까지 다 해다 보면은
0: 그죠.
1: 한 50명은 되는데
0: 그쵸.
1: 50명이 안 됩니다. 지금 구독자가. 구독자가
0: 아직 동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좀 쌓아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는. 네, 영상물이 몇 개는 있어야 그래도 이런 성향의 방송이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두 개 올려놓고 이제 홍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선생님 방송이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진행되고 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아,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
0: 네, 방송 자체는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네.
1: 일단 뭐 지인들하고 어떤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만이라도 이렇게 봐주면은 어떤 그 얘기도 어떤 친구들이나 정말 제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가장 좋은 참여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1: 네, 알려주세요.
0: 그분들 사연을 하나씩 받아요. 아니면 방송에 출연을 시켜요.
1: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와서 출연해줘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친구는 제가 가가지고 영상도 좀 찍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0: 그렇게 해야 내가 나오는 방송에 내가 보잖아요. 근데 내가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친구가 하는 방송이지만 내가 나왔고 내 지인에게도 자꾸 이제 소개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소문을 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등장하는 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도 되지만은 그 영상에 나온 그런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본인들의 어떤 기록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락만 한다면은
0: 네네 취미생활 하실 때 또 같이 335 어울리시는 분들이랑도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하시는 것도 좀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은 항상 카메라와 그 뭐 녹음기는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0: 훌륭한 자세인데요. 제작자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뭔가 이거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합니다.
0: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1: 맞습니다.
0: 탑재하고 있는 것. 네. 그게 아주 1인데 진짜 기본 기초적인 어떤 스탠스가 딱 갖춰진 느낌이에요. 선생님 진짜 제작자가 되신 것 같아요.
1: 근데 갖고 다니면은 어떤 그런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제가. 찍을 만한 어떤 일들. 네, 그런 게 생기면 좋겠네요. 이제 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열의에 차 있으셔서 이제 강의 시간 외에 제 개인 시간을 빼서 멘토링 세 번 정도 해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곧 이제 생계 활동이어서 이제 시간을 번 외로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즐겁게 활동을 하셨고 그 선생님의 채널을 만들고 뭔가 방송을 만드는 일에 엄청 고무돼 있으셔가지고 저도 막 괜히 같이 열정에 선생님의 열정에 감흥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라디오 방송이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 방송에서는 선생님 방송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더 해드리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라디오 방송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도 알려주세요.
1: 아, 정말 이게 저한테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건 뭐 감사한 마음은
0: 선생님의 열정을 표현한 저의 표현이었어요.
1: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꾸준히 가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제 마음 닿는 데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0: 네. 왜냐하면 아직 안 보여준 소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방송으로 내놓으시는 것보다 훨씬 하고 싶으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뭔지 뭐라고 검색하면 유튜브에 이게... 나오나요?
1: 네. 제 유튜브 채널명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호담.
0: 네.
1: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호담 이렇게 검색을 해도 지금은 나옵니다.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9시에 업로드 됩니다.
0: 저녁 밤 9시.
1: 네. 밤 9시입니다.
0: 네, 밤방송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업로드 돼서 찾아보셔도 되고 조금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만 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호담. 방송이 몇 번 올라가면 그래서 검색하실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호담까지 호담. 치시면 나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어디 갔지?
0: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 올리고 나서.
1: 네.
0: 그래서
1: 네. 그래서 호담 치니까 나왔습니다.
0: 네, 됐습니다. 그러면
1: 많이 네. 시청해 주세요.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빼먹을 뻔했습니다.
0: 그러니까 빼먹으시면 네. 안 돼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호담님의 방송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를 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달쌤님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방송국에 나오게 된 게 정말로 어떤 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을 직접 만들고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과 게스트의 입장은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봤습니다.
0: 전화도 보셨잖아요, 선생님. 수업할 때도.
1: 아, 거기에서 하고
0: 네, 네. 또 다른가요? 네,
1: 그러면 여기 이제 방송국에 직접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은 네.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발전되는 그런 인간미가 또 좀 풍기고 네.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방송은 처음이지만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하나도 안 떠셨어요.
1: 아, 그래요?
0: 왜 자꾸 아니, 본인이 아니에요. 긴장하고 떨었다고 계속 쉬는 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어요. 아,
1: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하고 떨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아,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스트가 제일 좋더라.
1: 그래요?
0: 네. 센스.
1: 아, 정말 달쌤이 네. 간다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니, 저야말로 영광이죠, 선생님 와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리가 부안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부안 얘기는 해도 되겠죠?
1: 네네.
0: 네, 부안에서 이렇게 먼 길을 휴가를 내고 오셔가지고. 네, 저보다 한 시간 먼저 와 계셨어요. 제가 수업 때문에. 네, 이렇게 약속 시간보다 좀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미 한 시간 동안 여기 와서 대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1: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먼저 와가지고.
0: 대본을 한 자라도 더 보자. 네. 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1: 네. 근데 꼭 대본대로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네. 방송인데 이게, 네. 형식은 방송인데
1: 네.
0: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송들은 네네. 대부분 대본대로 안 가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거 방송 대본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0: 네,
1: 그대로
0: 맞아요.
1: 하려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훅훅 치고 들어가는 질문들도 좀 네. 넣고 그랬거든요.
1: 아,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0: 이거대로 안 가서 네. 엄청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렇게 서로 칭찬으로 우리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이제 처음 스튜디오 녹음이라 이제 본인 말씀처럼 긴장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티 하나도 안 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긴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께서 여기 옆에 와서 저랑 같이 수다 떨어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방송 꾸준히 올려주시길 기대하고요.
1: 네네.
0: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제가 골랐는데 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마지막 곡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이언티의 5월의 밤이라는 곡입니다. 5월이라서 준비했어요. 네, 지금까지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기획, 제작, 편집의 달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1: 호담이었습니다.
0: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2: 5월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 그 자리 안녕하세요, 정배.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변화는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곳곳에서도 후보와 정책,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주 지역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잘 담아내지 못했던 골목의 이야기, 생활 속 불편,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직접 모으고 이야기하는 주민 참여형 선거 방송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누군가를 뽑는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공론장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관심 대신 관심을, 냉소 대신 질문을, 그리고 포기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935 라디오 전종호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지역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악뮤 사람들이 움직

0: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2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도 첫 곡으로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 오프닝의 내용이 또 이 곡하고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세상을 움직인 건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요, 마을 신문 그리고 시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주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주민의 시선으로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서는요, 전주시의 6개 시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 연설 방송과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선거구는요, 완산동과 중화상 1, 2동이 포함된 나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 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 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 선거구, 우아 1, 2동과 호성동의 차 선거구, 그리고 송천 1동의 카 선거구, 이렇게 6개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후보들을 연설, 후보자 연설과 그리고 토론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의제 이런 것들도 담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방송과 토론회는 5월 2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필요한 의제를 이야기하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중심 선거 방송인 셈입니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요, 이런 후보자 연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그 제작자분들이 우리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하나 들어볼까요?
1: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2: 아니, 몰라.
1: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2: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1: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2: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3: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0: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선거 캠페인입니다.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뀐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들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에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 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후원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요.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짧은 댓글 하나, 그리고 공유, 이게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시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뛰어 듣고 왔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시민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의 소식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마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에서 만나는 935 라디오 초대석에서 만나본 분들 이야기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요,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공동체 라디오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를 위해서요, 전주시 모바일 건강 걷기 5월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5월 11일까지입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요. 참여자는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 하루의 최대 인정 걸음수는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3단 도시락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챌린지 참여 또는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기 또는 예약하기를 눌러야 걸음수가 정상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7, 063-281-8577 전주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고요. 놀이치유와 그림책 치유, 미술치유, 웃음테라피, 치유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1인 1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 063-281-8576번 전주시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또 전주시 전주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23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서요.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네요.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비보이 또 도시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 1길 19에 위치한 탄소중립 완산마을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고 싶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선풍기가 없어도 체험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문의는 탄소중립 완산마을 063-231-6600 탄소중립 완산마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손상이나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일부 제품은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는 경험, 이번 여름에 작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행사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가 오늘부터는 5월 8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 월드컵 광장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한바탕 전주 정원 마당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정원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대한민국 명칭을 사용하며 국가급 규모의 정원 산업 박람회 확대 운영돼 행사 규모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작가와 기업,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35개의 다양한 정원이 선보이고요. 전주시 초록 정원사들이 참여한 시민 참여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정원 해설, 음악회 등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녹지정원과 063-281-2672번, 063-281-2672번 전주시 녹지정원과 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까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황인욱 잘하고 있어.

네, 황인욱 잘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주변에 뭐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뭐 조금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의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완산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자작자작 책 공작수 8기 입주작가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완산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시인과 소설과 동화 작가, 에세이 작가 등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서 글쓰기와 창작,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글쓰기와 시 창작, 동화 창작 워크숍과 독서 모임, 전주 지역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산도서관 063-230-1873번 또는 1817번으로 하면 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직접 쓰고 이야기하는 경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특별한 소식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서요.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뒤에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이번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관련 문의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지켜주는 그런 서명운동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번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전주온 935라디오 전주온 초대석 시간에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김정희 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라디오 여러분들의 전주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소식들 많이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이제 뭐 봄이 거의 끝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봄날 듣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한 얘기였는데요.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것도 동네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요. 누군가는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실천 하나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내일까지 5월 9일까지 시민참여형 크라우드펀딩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하셔서 응원 댓글 남기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댓글 하나, 그리고 작은 공유가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이게 모아져서 우리 도시, 우리의 지역, 우리가 사는 전주를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늦추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도 한 번쯤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매드크라운 수고했어 봄 들으면서 구상을 하듯 전전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with me. Airplane.

0: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1: 아니, 몰라.
0: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1: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0: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1: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2: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네, 퇴근길에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마치고 간단한 차를 한잔 하시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시간 팝송과 뉴 에이지 음악을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벨라 토스카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벨라 토스카나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리의 한가한 풍경, 시골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벨라 토스카나는 웨인 존스와 에이미 하야시 존스가 함께 만든 2014년에 발표된 연주곡입니다. Afternoon in Tuscana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New Age, Easy Listening 장르의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웨인 존스의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코디언과 또 스트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만돌린, 이러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이탈리아의 거리 공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듬뿍 살아 있었습니다. 토스카나는 이태리의 굉장히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포도밭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이태리 와인이 이 토스카나 지방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산조베제라고 하는 이태리의 소치로 만드는 그런 와인 품종이, 죄송합니다. 와인 품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키안티 클라시코 이러한 등급의 이태리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은 또 이태리 와인도 함께 하시면서 또 방송을 즐기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5월에 접어들었고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이 되면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First of May. 5월의 첫날, 5월 1일이라는 곡인데 비지스의 목소리로 보통 듣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First of May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First of May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수정 같은 목소리, 크리스탈을 보는 듯한 그런 정말 청량감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사라 브라이트만이었고요. 이분의 노래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곡들이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곡은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한 Time to Say Goodbye 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Time to Say Goodbye를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혼자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라 브라이트만 노래를 들은 김에 네, Time to Say Goodbye 사라 브라이트만의 버전으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사라 브라이트만 Time to Say Goodbye 솔로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안드레아 보첼리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곡을 들었었는데 솔로 버전도 상당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상으로 저희 사라 브라이트만의 두 곡 듣고 오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문득 30년 전에, 즉 1999년에는 과연 어떤 곡이 유행했을까 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10을 보니까요.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네, 마카레나가 1위였습니다. 네, 마카레나가 1위였는데 제가 오늘은 마카레나를 들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2위가 네,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 부른 One Sweet Day. 그리고 3위가 Because You Loved Me, 셀린 디옹 곡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5위가 또 역시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가 차지했고 6위는 Give Me One Reason, 네, 트레이시 채프만 곡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 또 새록새록 나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1999년 네, 빌보드 핫100 예, 연말 탑10 중에서 제가 선곡한 곡은 2등을 했지만 네, 마카레나보다는 더 듣기가 좋을 것 같고 오늘 즐거운 달콤한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 부른 One Sweet Day 골라봤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부른 One Sweet Day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보이스 투 맨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소울 스타일의 그룹들이 유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리드가 대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곡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보이스 투 맨 곡을 저희가 한 곡 더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곡을 들으시고 반가우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99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 10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로 랭크된 곡이 바로 셀린 디옹의 곡입니다. Because you loved me. 네, 셀린 디옹의 이 곡을 듣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셀린 디옹 곡을 들으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또 간만에 셀린 디옹의 곡을 듣는데 한 곡만 듣기는 또 서운하니까 저희가 셀린 디옹 하면 또 생각나는 곡이 The Power of Love이잖아요. 그래서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The Power of Love 두 곡을 연달아서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The Power of Love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996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좀 발라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유행하는 곡들이 그 당시에는 발라드가 많았고 물론 이제 마카레나도 있었고 예, 다양한 흥겨운 곡도 있었지만 예, 발라드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거보다도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6년인데요. 예, 198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10에는 어떤 곡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곡이 That's Your Friends Are For였습니다. 예, 디온 워윅과 프렌즈들이 예,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죠. 이분들이 부른 예, That's Your Friends Are For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란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히트곡이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미스터 미스터의 Broken Wings. 여섯 번째의 Whitney Houston의 How Will I Know. 그리고 또 아홉 번째에 또 미스터 미스터의 Kyrie 뭐 이런 곡들이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라이오넬 리치하고 위트니 휴스턴은 지금도 예,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선곡한 이 198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10 차트의 곡은 라이오넬 리치 곡을 택했습니다. 네, Say You Say Me인데 이 라이오넬 리치가 굉장히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이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요계에도 영향력이 컸었고 정말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곡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Say You Say Me를 준비하면서 한 두 곡 정도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 Say You Say Me는 Dancing on the Ceiling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조금 빠른 앨범이 Don't Slow Down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Stuck on You 그리고 그 유명한 Hello 세 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라이오넬 리치의 멋진 음성을 세 곡 연달아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ay You Say Me, Stuck on You 그리고 헬로우입니다.

네, 라이언 리치의 곡세 개를 듣고 왔습니다. Say You Save Me, Stuck on You, 그리고 Hello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라이언 리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네, 1970년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예, 팝 그리고 R&B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죠. 1949년에 미국 앨러바마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모도어스라는 예, 밴드의 멤버로 활동을 했고, 이 코모도어스의 또 대표곡이 Three Times a Lady라고 예, 또 들으시면 많이 아실 그런 곡들이인데요. 그 후로 금방 들으신 Hello라든지 Say You Save Me, 특히 이 Say You Save Me는 영화 백야, 네, White Knight의 OST 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들려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또 대표적인 듀엣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다이아나 로스하고 듀엣으로 부른 Endless Love, 예, 끝없는 사랑이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라이언 리치는 1985년에 마이클 잭슨하고 같이 We Are the World를 프로듀싱했습니다. 그 We Are the World가 네, 그 아프리카 그 당시에 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요. 네, USA for Africa라고 하는 예,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네, 그 제작한 곡이 바로 We Are the World인데, 사실은 이제 그한해 전에 1984년에 영국에서 예, 밴드에이드라고 해서 Do They Know the Christmas Time이라는 곡을 만들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바로 이 라이언 리치가 마이클 잭슨하고 의기투합해서 예,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한 그러한 앨범이 예, We Are the World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배경이 됐다고 하죠. 예, 그만큼 그 당시에 라이언 리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언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순간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높은 수준의 지능은 나는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 통제적 생각,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능력으로 감정과 반응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자동 반응이 아닌 통제된 선택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며 이 생각은 나한테 유용한가? 정말 그럴까?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은 아닐까를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반응이 아닌 의도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 변화만으로도 의사결정과 인간관계, 감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통제된 선택과 반응, 내 의식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다이얼을 긍정의 주파수에 맞추고 마음 안에 오래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고요해지세요.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네, 박효신의 프레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진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다가오는 6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6.3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모여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큰 힘이 되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일은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 양일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그리고 본투표일은 6월 3일 수요일이고요. 역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신분증이라면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여러분들의 그 인물, 사진이 딱 박힌 게 인정되는 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78번째 미술편입니다. 한국 민중미술의 역사와 계보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이제 민중미술이라 하면 얼핏 어렵고 또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되도록 쉽고 재미있게 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민중미술은 이제 우리 사회 속 움직임과 숨결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 시절 미술가들은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작업이 얼마나 우리 미술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히 1979년부터 2025년까지 태동하던 그 시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민중미술이 시작되던 그 시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활동가들의 열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78번째 미술편이고요. 한국 민중 미술, 미술의 역사적 계보와 그 당시에 활동하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중심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들어갈게요. 이 한국 민중미술의 태동과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 1980년대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 아래 이 사회 변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점차 커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미술계 역시 기존의 어떤 미술 형식과 태도가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기 시작하던 그 즈음이었죠. 당시 주류였던 이 단색화, 우리 보통 모노크롬이라고 하죠. 단색화라는 건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뭐 검정이면 검정, 회색이면 회색, 흰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단색화와 추상미술은 유행하던 하나의 주류였는데 주로 순수 형식과 미적 탐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민중과 시대상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젊은 진보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미술이 사회의 변혁에 도구여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술을 통해 현실의 어떤 고통과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민중미술이라는 새로운 미술운동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 70년대, 그렇죠? 60, 70년대 뭐 김민기, 양희은을 한돌 그렇죠? 김민기, 양희은, 한돌 이런 민중 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가요가 이제 크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기에 민중미술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거죠. 태동이 시작된 거죠. 이 민중미술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복입니다. 미술을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혁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하나의 매체로 바라보았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전통의 재발견. 한국 고유의 민화, 불화, 목판화, 그리고 굿과 같은 민속예술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면서 민중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각 언어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셋째, 대중과의 소통입니다.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제한된 공간 대신 거리, 광장, 그리고 공장 등 민중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미술을 선보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공통된 목표를 가진 작가들은 1980년대 여러 단체들 동인과 결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나갑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콜라주나 사진기법, 또 전통 도상 차용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죠. 1969년 오윤, 임세택, 김지하 등이 이 현실 동인 결성을 시작으로 1979년 현실과 발언 동인, 그리고 83년에는 민족미술협의회, 이른바 이제 민미협이라고 보통 부르죠. 민미협 등 이 다양한 단체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점차 조직적이고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1980년대에는 마침 이 민주화운동과 맞물려서 민중미술의 어떤 사회적 투쟁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기도 했죠. 이제 시위 현장에 등장한 판화, 또 걸개 그림 등은 미술이 단순한 작품을 넘어서 사회 변혁의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민중미술 활동은 군사정권의 강한 탄압과 질타의 표적이 된 거죠.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5년 그 유명한 1985 한국미술 20대의 힘이라는 이 전시 작품들이 강제 철거되고 작가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89년 신학철 작가의 모내기라는 작품이 이제 이적 표현물로 간주되면서 작가가 구속된 사건들이 바로 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미술 작가들은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미술을, 그 연대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항쟁이 뜨겁던 시기, 그 시절 이 최병수 작가는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걸개그림으로 학생운동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여리는 고 이한열 열사를 말하죠. 민중미술은 사회투쟁과 시위 현장과 깊이 결합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정체성을 이어가며 한국 사회의 그 민주화와 문화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술운동으로 자리잡아 나가죠. 그리고 이후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민중미술 15년이라는 회고전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운동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한 축으로 민중미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로이 킴,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10cm, 새벽 4시.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자, 바로 2부 순서 이어갈게요. 2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민중미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중미술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이제 깊이 연관되면서 결탁을 하면서 당시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아내면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와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미술계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1990년대에는 탈냉전과 신자유주의가 확산이 되었고 우리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기도 하죠. 특히 1980년대의 정치적 저항미술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빈민 문제나 여성,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는 작가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미술관의 어떤 전시장 안뿐만이 아니라 전시장 바깥으로 그 작품의 활동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민중을 어떤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변화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199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려지고 잘 알고 계시는 권용주 작가, 이불, 정은영 등 이런 작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설치와 퍼포먼스 그리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기존 미술, 그러니까 민족미술의 틀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났다,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용주는 여성주의 그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네, 페미니즘이죠. 내세우면서 미술과 이 사회운동 간의 어떤 경계를 허물었고, 이불 작가는 미디어 이미지를 재구성하면서 시각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터넷과 이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민중미술은 온라인 공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시작합니다. 이는 민중미술의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더 넓은, 보다 넓은 대중과 만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민중성 개념도 재조명되면서 민족, 계급, 노동뿐 아니라 젠더, 환경, 인권 등 다원적이고 초국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죠. 최근에는 민중미술이 현대미술과 현대미술 전반과 또 더욱 긴밀히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공공미술 또 사회참여미술 같은 장르와도 접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미학적 가치를 새롭게 고민하게 하기도 하고요. 민중미술의 의미와 또 가능성을 재정립하는 시도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중미술의 그 실험과 혁신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날 민중미술은 단순한 저항미술을 넘어 다면적 사회 이슈들을 아우르면서도 예술 본연의 그 창의성과 감성까지 담아내는 예술적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사회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1990년대 이후 민중미술의 변화와 전환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민중미술의 의의와 평가, 대표 작가들의 작품, 세계, 그리고 활동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넴이 부르는 Love the Way You Lie, 그리고 제이스 무라즈의 Always Looking for You 두 곡 듣고 와서 3부 이어갈게요. Just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3부 바로 이어갈게요. 3부에서는 민중미술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주요 작감의 활동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중미술은 기존 억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미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 반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정치 그리고 우리 일상 전반에 걸쳐 현실과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적 감성과 인식을 확장시킨 어떤 현대미술의 기능을 창출했다라고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은 미술계를 넘어 당시 민주화운동 및 문화계의 흐름과 연계되면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 회복과 비판적 시각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민중미술은 현실 문제에 침묵하던 미술계 관행을 비판하면서 사회 참여를 촉구했고, 이를 통해 생활미술 운동과 대중 소통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미술이 전문가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과 소통하는 공동체적 예술이라는 인식을 확장한 점도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한국 미술이 현실 이슈를 다루고 또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적 역할에 그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모더니즘의 그 단색주의와 대립하면서 토착화된 우리 민속 문화 창조 그리고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또 민중과의 일체화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오늘날에도 보편성과 또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제 민중미술이 가는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회고전과 상업미술계의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그 일부 민중미술 계파의 그 권력적 형태, 행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본래 의의를 약간 좀 본질을 흐린다라는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는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1970년대 주류였던 모더니즘 미술을 비판하면서 민족문화운동과 결합했고, 69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동인, 또 79년 현실과 발언, 광주 자유미술인 협회, 또 80년대 초반에는 뭐 임술련, 두렁 등 소집단 미술 운동으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88년에는 전국의 현장미술 운동 집단 연합체인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이 결성이 되면서 운동폭을 전국적으로 넓혀가죠. 노동현장, 농촌, 대학가, 또 거리와 광장까지 미술은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또 그 중심에는 시대를 증언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바로 그 작가들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현실을 해부한 화가, 역사 서사를 담아낸 포토몽타주의 대가라고 부르는 바로 신학철이 있습니다. 신학철은 민중미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민중미술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거목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한국현대사 시리즈는 식민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몸, 강, 산과 같은 자연의 상징을 활용해 거대한 그 포토 몽타주를 표현했죠. 신학철의 작품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대표작인 모내기는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민중미술의 상징과도 같죠. 이제 겉으로 보면 농촌의 그 평범한 모내기 풍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미국 제국주의, 또 군사독재, 또 남북분단 현실, 또 이런 부분에서 민중의 그 억압구조 뭐 이런 것들을 콜라주의 형식을 빌려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은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화되면서 작가가 실제로 구속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림 한 점이 권력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인데, 신학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현실을 증언해야 한다. 그에게 그림은 장식이 아니라 기록이었고요. 역사 그 자체가 몸이다라는 그의 언어 작업은 작업 언어는 민중미술의 상징처럼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학고재 갤러리 전시와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이 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70년대 후반임에도 여전히 작업실에서 대형 캔버스를 마주하는 그의 모습에서 민중미술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윤 작가입니다. 오윤 작가는 목판화로 그린 민중의 얼굴로 대변되는 작가이기도 한데 판화로 시대를 새긴 작가입니다. 한마디로 민중미술의 판화 정신을 대표하고 있죠. 그는 화려한 유화보다 목판화와 판화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민중미술에서 유화나 뭐 수채화 이런 회화보다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회화 작품보다는 이 판화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형식 흐름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복제가 가능했고 값이 저렴했고 또 거리와 현장에서 쉽게 배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의 작품에는 탈춤, 민화, 구판 같은 한국 전통의 생명력이 살아있죠. 민중의 얼굴, 웃음과 분노, 그리고 해학적 저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슬프면서도 유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보통 우프다고 표현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웃는다. 네, 이런 어떤 마인드가 그 작품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민중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민중의 삶을 목판화라는 전통적인 매체로 강렬하게 그려낸 오윤은 칼의 노래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숭고함을 표현합니다. 그의 목판화는 강한 선과 조형미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를 놓았죠. 또 낫도깨비라는 작품에서는 해학과 저항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는데 민중미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민중의 일상 속에 숨겨진 힘과 활기를 목판화 특유의 질감과 여백으로 전달하면서 큰 울림을 주었죠. 세 번째 작가는 이목상 작가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현실을 담은 이목상 작가. 흙과 사람을 그린 화가이기도 하고요. 이목상의 작품에는 늘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죠.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는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캔버스 위에 실제 흙을 바르며 작업을 했는데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자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대표작들에서는 분단 현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현실, 농촌의 해체, 또 도시화 속에서 사라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 있죠. 그의 작업은 뿌리 깊은 농민 문화와 현대 도시 계층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가는 노동과 농민의 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농민 화가입니다. 김정헌 작가입니다. 김정헌은 풍경 시리즈를 통해 일하는 농민의 평범하고도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공주교도소 담장에 그린 30m 규모의 벽화 작품인 꿈과 기도라는 작품은 교도소 그 재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미술 소통의 새로운 본보기를 실천합니다. 벽화가 장식을 넘어 생활과 소통의 그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를 한 거죠. 다음은 전통민화와 현대미술의 만남, 전통민화의 아름다움과 민중미술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쳤던 민정기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통문화의 가치와 또 현대사회의 현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풍경과 농부의 삶을 주로 소재로 삼아서 그렸던 이종구 작가도 있는데요. 이종구 작가는 그 변모하는 농촌의 풍경을 역사적이면서도 또 개인적인 시선으로 잔잔하게 담아냅니다. 일상의 진솔함이 그의 작품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고요.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강효배 작가입니다. 강효배 작가는 제주 4.3 사건과 또 그 후유증을 긴 서사로 풀어낸 작가인데요. 역사적 비극을 이 미술 작품을 통해 회화 작품을 통해 기억하고 또 대중과 소통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민중 화가이기도 합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그의 작업은 민중미술의 기억과 치유의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죠. 지금 현재까지. 다음은 홍성담 작가입니다. 홍성담. 광주의 기억을 그린 화가인데요. 홍성담에게 민중미술은 곧 광주였습니다. 광주. 광주하면 생각나는 잊을 수 없는 또 사건이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그의 삶과 작품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래서 그는 폭력과 학살, 또 침묵과 진실을 끝없이 그림으로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의 작품들은 광주의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한 거대한 시각적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기록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우려고 하죠. 홍성담은 지워지지 않게 그렸습니다. 예술이 기억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가 아닌 이제 작품의 형태인데 바로 걸개 그림입니다. 가장 큰 캔버스 또 가장 큰 외침. 이 민중미술을 이야기하면서 이 걸개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걸개 그림은 한마디로 그 대형 천 위에 그린 아주 큰 거대한 그림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 그 대학가 건물 외벽이나 집회 현장에 걸려있던 큰 그 현수막 같은 포스터 같은 그 천 대형 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주로 시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보통 우리 걸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아도 눈에 확 띄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색과 또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어떤 직관적인 구성이 중요했던 그런 그림의 형태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한여리를 살려내라 노동자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적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숨을 쉬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예술은 때로 이렇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큰 혁명을 시작합니다. 도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민중미술은 기존 미술의 형식주의적 한계를 깨고 현실 참여적, 대중 소통적 미술을 이루며 한국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주요 작가들과 단체들이 민주화운동과 연계해 미술과 사회 변혁을 함께 모색한 점이 이 예술의 획기적인 특징인데요. 노동자들이 직접 판화를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고 학생들이 밤새 걸개 그림을 제작했죠. 민중미술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동체의 필요에 내놓고 시민이 그 작품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주는 행위는 민중미술의 정신이 2020년대에 진화한 형태입니다. 작가 혼자 만드는 예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예술,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함께 밝히는 등불일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민중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네요. 민중미술을 안다는 것은 특정 스타일을 구별하는 일이 아닌 한국 미술이 왜 그 시기에 그렇게 그려야만 했는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해가 있으면 오늘 벽에 걸리는 한 점도 다르게 보이겠죠.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진희 씨는 더 유익한 예술 이야기로 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Good곡입니다. Harry Styles, Coming of Roses. Tell me if you've turned back the clocks, it's that time of year. If we stay.

0: eat it up.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But hey, told you so.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은 생각하죠. 그 사랑 때문에 숨이 막혀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가만히 있어. 돈 좀 보내줘.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부모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합니다. 다 큰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에 여전히 아프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쁘다, 자식이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을 넘는 건 없는지, 독립이란 이름으로 무례해지는 순간은 없었는지, 초등학생 아이에게 필요한 선과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이 어떤 게 다른지, 고등학생, 20대, 30대 자녀에게 부모는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 가족 사이의 선은 벽이 아닙니다. 선을 긋지. 긋자는 말은 멀리 떨어지자는 말은 아니고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덜 다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 9시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꼬미티 천천만만 진행자 구슬봉이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고 듣는 사람은 간섭으로 생각하는 오늘 첫 곡 잔나비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주저하는 순간들이 있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